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백의 메아리가 고향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면서 시원한 폭포수가 더위에 지친 고향분들에게 정량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막바지 여름더위가 화염을 토해내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백산의 폭포수는 여름의 더위를 싹 식혀주기라도 하듯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하마당은 모든 분들께서 여름을 시원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흥겨운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두만강 연가를 감상하면서 여름의 시원한 기운을 느껴봅시다.

요즘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될 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끼고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산에 오른다면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자연이 정겹게 안겨오면서 고향의 맛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께서 올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고향 정도 달래버린다면서 노래 아름다운 연대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강화윤 씨가 고향 애수를 달래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고리대를 보내드립니다.
1: 많이 찾아오겠지? 나그네란 게 장기 환자지. 딸내미 하나 있다는 게 대학교부터 뭐 큰일 할 줄 알았대. 어찌 뭐 신부증 내고 고리대를 3,000원 꾼 게 너 깜짝할 수 있지. 3만 원이 됐습니다. 3만 원이. 하기사 잘 사는 집 아들이 시름 넣고 돈을 팍팍 쓰는 거 보고 지들 얼마나 부러웠겠어. 다 이 애비 애미로 잘못 만났다지. 야, 고리대 업자들이 정말 사람 아이때다. 내 전번 날이 한번 잡혀갔댔습니다. 말이 뭐지? 누기?
2: 네, 꼬마.
1: 누긴가?
3: 아줌마, 아줌마 쥐새끼 차려먹기 숨어 있으면 내 못하는가 했지? 내 경고하구마. 두 번 다시 숨지 마소. 그래, 옛날엔 그제 알아들었지? 자, 근데 어째 이 새집은 바꿀 소리 사가지고 이렇게 더러운가? 무슨 냄새야, 귀귀상기. 아줌마, 돈은 준비됐겠지?
1: 난 죽겠어요.
3: 야, 또 이랬나?
1: 내가 죽겠어.
3: 아줌마!
1: 난 못 살겠어. 난 정말 죽겠어.
2: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이 위에는 아버지 엄마 있고 밑에는 처자식인데 아줌마 피도 아이가 아파. 나는 못 먹고 살란데. 아줌마 제발 날 죽이겠어.
1: 아이고, 날 죽이겠어.
2: 아이, 아줌마
1: 날 죽이겠어.
3: 이 아줌마 이게 아이 되겠다. 이게 정 이렇게 나오면 저 멀리서 내가 또 회사를 가겠어.
1: 회사에 간다고?
3: 네, 호텔 바 하나 열어주겠을까? 거기서 푹 며칠 썩을 내서 왔어. 들었지?
1: 아예 너 전문 나처럼 갖다 놓고 혼내자고. 난 못 간다. 차라리 이 죽은지 난 못 간다.
3: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들었어. 에? 자, 내 딸에 가겠어.
1: 절대 못 간다.
3: 야, 비켜라니.
1: 못 간다. 못 간다.
3: 비켜라.
1: 못 간다.
3: 손가락, 손가락, 예? 손가락, 너 그만해, 너. 손가락 아직 끊어놨지. 야, 막 흔들거리다. 저 말로,
1: 말로. 예, 여기 앉아서. 사장님도 빗받으러 다니라고. 거세 많습니다.
3: 내 아줌마를 찾지 않으면 내일에도 다른 회사 직원이 아줌마인데 딸내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래도 정말
1: 뭐이랄까.
3: 아가
1: 그냥 나는 광고기 꽉 시골하겠어.
3: 무슨 시골.
2: 아줌마 내 똑똑히 알려줄게. 아줌마 신고하는 즉시 아줌마인데 딸은 영원히 학교를 못 다닌다.
1: 뭐이랄까. 그래 내 이빨로 물어 뜯겠어.
3: 뭐야?
1: 이빨로
3: 야, 야, 아줌마 이제 야, 너 정신 나갔지? 야, 아줌마 야,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진짜 자, 아줌마 시시 도치 한 번 더 시시 도치. 야, 이 아줌마 미친 거 같아.
1: 우리 딸이 말이 나해. 내 손 격동됐음. 제발 딱 몇 날만 좀 참아주세요. 내 좀 꼭 감동.
3: 야, 아줌마 내가 이럴 수 없다니.
1: 웃음 갖겠다니 이럴까.
2: 아줌마 진짜 경찰 신고했지? 누굽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예, 누군가?

0: 인터넷 대부금 회사 대표 유나라고 합니다.
1: 인터넷 대부금 회사?
0: 대부금 회사.
2: 아스마이, 혹시 아스마이 인터넷 대부금 맡았을까?
0: 아이!
2: 근데 저 사람이 이게 왔는가?
0: 아싸! 우리 딸이 또 맡았지? 믿고 넣느라고.
2: 무시기래. 내 똑똑히 알려줄게. 저 인터넷 대부금이란 게 저기 고리된다, 고리된다.
0: 검정게 떠두수.
3: 자,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님 빼앗을 날이 없습니다. 예? 이 바닥에 우리사 잘 알겠지?
0: 예, 잘 안다.
3: 좋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없으면 가보시오.
0: 리진 씨?
2: 아, 예?
0: 리진 씨 전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2: 날 압니까?
0: 이 바닥에서 리진 씨를 모르면서 간첩이지 뭐. 예? 예? 반갑습니다.
2: 아, 예, 예, 예. 글쎄, 내 이 바닥에 소문이사 소문 있지 뭐.
4: 아이, 그렇지. 집 밖으로 나는 게 누구 모르겠어.
5: 근데 여기는 어째 왔습니까?
0: 여기로?
5: 예.
0: 이 아즈마이로 모시러 왔습니다.
2: 이 아즈마이로?
0: 예. 예. 이 아즈마이로 우리 회사 업무원을 초빙하자고 그랬습니다.
2: 무슨 이 아즈마이로 업무원을 와? 아유, 야, 소다 구름이 터지겠다. 저 아즈마이로.
0: 저 아즈마이. 아즈마이 요즘에 이상한 소문이 돕대다.
4: 무슨 소문이?
0: 아즈마이 고리대 빚에 쫓겨와서 죽었다는 소문에. 또 딸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에.
4: 저, 야, 아이고,
0: 아즈마이 술집에 팔려가다는 소문까지 다 났을 때다.
4: 부끄러워, 어떡했어.
0: 나는 이게 아즈마이 사보이고 어쩜이라고 생각합니다.
2: 뭐야?
4: 무슨 개똥 같은 일어요.
0: 아즈마이는 빗바지꾼들이 들이닥칠 때면 벌써 머리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술이 쫙 서재니까.
4: 서세코 나리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몰라 가서 뒤에 먼저 밥 많이 먹고 예. 달아놨고 하나 탁 찾아놨고 그 다음에 앉아 씨를 먹고 밥 먹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씨를 씻고 잔다.
0: 바로 그게라 말인다. 이걸 역리용해서 아즈마이만 엑스에 빗바디를 가면은 그 빗군들이 무슨 생각할 거 다 알고 들어가길래 그 빗군들이 가서 꼼짝 달싹 못하게 할 게 아닌가.
4: 맞지? 나는 이렇게 싹 보고 빚진 사람 그거 딱딱 골라냅니다. 심지어 그 빚진 액수까지 그거 다 하나 알아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즈마이를 우리 회사에 업무원을 초빙하자는 겁니다. 한 달 기본 노임은 3만 원. 나는 아즈마이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4: 들어가지!
0: 그렇지!
2: 아, 자장님.
0: 예.
2: 혹시 그 회사 기본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0: 기본 자금?
2: 예.
0: 만채입니다. 그저 한 5천만 가지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2: 5천만?
0: 아, 이러면 업무는 초빙됐고 이제 총경리를 한 분만 모시면 되는데. 총경리를 저 아즈마이. 예. 아즈마이 주위에 혹시 총경리를 추천할 분이 없은가?
4: 아야, 내 주위에는 뽐뽐할 사람이나 있겠는지 총경리는 없습니다.
0: 없다고? 예. 아, 저 급한데 급한데.
2: 사장님. 예? 사장님, 혹시 총경리는 기본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0: 총경리 기본 놈이야 한 달에 한 10만 시사 줘야지. 그리고 그 자가용도 업무 바쁘니까 자가용도 그 번츠 SUV 정도로 하나 뽑아줄 예상입니다.
2: 무슨 10만 SUV? 예예예자저 아줌마이. 야, 축하한다. 성공했습니다. 아이,
4: 이거 축하는 무슨. 네, 이제 첫 달 로이모타운 빚을 3만 원 갚아주겠을까? 가보자.
2: 야, 아즈마이.
4: 야, 네? 정말 리스크 뭐냐?
2: 야, 아즈마이 딱 업무상이니까 그렇지. 자, 아즈마이, 저 보니까 저 사장님이 아즈마이 형 신임한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총경리를 추천하면 알 될까?
4: 장경리? 정우찬? 예. 어찌까? 독하달까?
2: 독하... 야, 아줌마 이도 정말, 정말...
4: 아, 그릇이 작다, 새겠습니까? 아, 내 비수... 야, 삼촌은 2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좋아하겠습니까?
2: 아, 내 그릇이 작다 말이... 내... 예. 아이, 좀 기다리소. 아, 예, 잠깐만. 아줌마, 이 사형 주면 이제 없지?
4: 내 2년 동안 쎄 빠지게 봤는데 이...
2: 예, 아줌마, 찍으시고 찢으소.
4: 예?
2: 야, 자, 똑똑히 봅소.
4: 엄마? 이거.
2: 자, 아줌마, 우선 아줌마 빚이 일전도 없음을 이 세상에 정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4: 정말인가?
2: 내 이름 그리스당스가, 내 이름 그리스당인가?
4: 아이, 크다.
2: 크지?
4: 사장님!
5: 예?
4: 참경리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5: 찾았다고?
4: 예.
5: 여기?
4: 바로 이분입니다. 비진 씨?
2: 아, 예.
4: 대단히 통쾌합니다. 이 사형증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5: 난 이렇게 통쾌한 사람 좋아해야 하는데.
2: 예?
5: 꿈 사업한다는 게 이렇게 통쾌하게 차용지나 막 찢어버리면 빚은 어떻게 받습니까?
2: 뭐이라고?
5: 아이, 절대 아이 되지 그래 뭐.
2: 저, 아이 아줌마, 되지?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없습니까? 아줌마, 내 다시 부치기셔. 아니, 아줌마, 야, 너 먹으면 맛있가 먹으면, 야!
4: 농담이고.
2: 예, 예.
4: 나는 그저에 내 부족점을 메울 정경리를 찾습니다.
2: 뭐, 부족점 메울?
4: 예.
2: 사장님, 내 한쪽 별미 뭐인가? 뭐인가? 내 한쪽 별미 대박이 마. 아이고, 예, 나는 있잖아요. 요 작은 구멍은 손가락을 메고 큰 구멍은 가슴을 탁 막쓴다네. 아이고, 예.
5: 나는 또 이 큰 돈은 영 잘 받아오는데 조그만 돈은 잘 못 받자니까.
2: 맨발 찾았어.
5: 예?
2: 네, 나는 이 그 위에 큰 돈은 아예 팔아보시다고 젊은 그 작은 돈은 그 북대기 속에다 숨겨놓은 재배했다고 이제 찾을 자신만해.
4: 맞습니다. 전부 나내이 반칙으로만 숨겨놓은 10원짜리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2: 아, 영사님한테.
4: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2: 예, 좋아요.
5: 근데 리진 씨,
2: 예, 예.
5: 저 아줌마이 들을 날 3천 원 꿨다는데 예. 그게 어떻게 2년 사이에 3만 원이 됐습니까?
2: 아, 자 우리 사장님이 금방 회사를 잘해가지고 요 밑에 기본 업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자세히 설명하시면 해주겠습니다.
5: 예, 예. 설명하시오.
2: 아, 무슨 동의 없는 거. 아, 아줌마. 아줌마, 여기 좀 찍으셨다니. 아줌마, 높이도 없어, 높이. 야야. 자,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줌마 같은 경우 기본 자금은 원금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리시는 10% 또 석 달 기한. 네, 이러면 리사와 원금이 합쳐서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 이분이 또 물었겠습니까? 못 학생들이 무슨 돈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 제 계약이 들어갑니다. 우선 원금이 3,000원으로부터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이제는 리사가 올라서 자, 15% 또 석 달 기한 이러면 모두 4,876원 50자에 된다. 네.
5: 아...
2: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머문 게 두 번째라고 모르겠습니까? 못 이러면 또 다시 재계약 들어간다. 자, 잘 보죠. 자, 원금은 4,876원 60전. 자, 이제는 리시기 올라서 20%입니다. 20% 또 석 달. 이러면 9,872원 50자이 된다. 이렇게, 예, 몇 년만 지나가면 이 돈 3만 원이나 30만이 되겠니?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예. 아이고.
5: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2: 예, 좋아요? 예.
5: 근데 이 아줌마처럼 이렇게 돈이 없는 집에 돈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2: 예? 방법이 있지요. 나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그 사람들이 피를 팔게 해서라도 내 이 원금을 다 막 갚게 만든다네.
4: 맞습니다. 내 화장실 갈 때도 막 따라다닌다.
2: 뭐 화장실은? 아줌마! 네! 아줌마의 무덤까지 따라갈 자식 있으면 내 자식! 아이고.
5: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1: 좋아요?
5: 예예 아주 좋아요.
1: 자, 아줌마 나름 마음에 드는 것 같지? 자, 아, 자 사장님 식사를 했습니까?
2: 야 아줌마 손님이 이렇게 와서 식사 다 시키고 정말. 아 맞다. 자 양천냉면 오늘 맛있는 거 다 써줘.
5: 예. 알겠어.
2: 예, 아줌마 좋아하는 거 싸워도 된다. 자 사장님 이제 식사 올게요.
4: 사장님.
2: 어제 또 왔는가?
4: 밖에 경찰들이 가득 서 있습니다.
2: 경찰! 야, 사장님 밖에 경찰이 가득 쫙 가득 있습니다. 빨리 피하시오. 야, 저 소리 좀.
5: 미진 씨.
2: 예?
5: 형사 경찰대대 부대대장 윤아입니다.
2: 뭐? 경찰이랑? 야!
5: 당신을 불법 강금, 불법 고리대. 사기 공갈죄로 체포합니다.
2: 아, 아이, 증거, 증거입니까?
5: 증거? 이게 증거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2: 뭐라니? 야, 세상에 전부 다 봤구나. 왈라다, 왈라.

특별한 삶과 행복한 인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살아가는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왕청현, 왕청진, 대천촌에 거주하는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금순 씨는 왕청현 가야하 예술단의 리강춘 단장의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을 받는다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강춘 단장은 8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데 바쁜 일상에서도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답니다. 하여 마을 주민들은 리강춘 단장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병풍산 등산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정시에서 퇴직한 김명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김명숙 씨의 큰형부 윤호글 씨의 환갑 생일날이랍니다. 김명숙 씨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고 싶지만 투병 중이라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남매숙 맞이인 큰언니와 큰형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보살피고 아끼면서 부모님 같은 사랑으로 동생들을 키워봤답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동생들과 조카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겠지만 김명숙 씨는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모든 친척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고향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곱게 빈 꽃잎에 빨간 잠자리가 살며시 내려앉아 인사말을 속삭이면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꽃은 방긋이 웃으며 여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화답하는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와 계절의 문턱을 두드릴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늦여름의 향연을 편안히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어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향기님께서 좋은 글이라면서 저의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좋은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삶의 본질은 살아내는 것. 삶의 본질은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보람있게. 유한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스스로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을 충만히 살아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스스로의 원에 이끌려 이 땅에 온 귀한 존재니까요. 때로는 인생이 어긋난 듯하고 예기치 못한 일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의 영혼을 더 깊게 만들고 깨달음을 안겨줄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생명을 부여받은 지금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오롯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며 빛내세요.

좋은 글, 삶의 본질은 살아내는 것이란 짧은 글을 여러분들께 공유했는데요. 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좋은 글이라서 네,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해주셨는데요. 아, 글을 음미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함을 실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행복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는데요. 그래요, 삶의 본질은 살아내는 것.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소화하고 있을까요?

여성 클럽 가족분들은 네, 본인만의 방식으로 또 본인의 삶을 사랑하며 빛내갈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도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도 엿볼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따스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성성권 작가님의 글 어머니의 인생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좋아서 찾아보려고 여러 번 검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찾아내지 못했네요. 네, 시간이 되면 한번 받아쓰고 싶을 정도로 가사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50보, 100보인 것을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을까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사는 동안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알차게 꾸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또 참 좋은 글입니다 라면서 공감을 해주시면서 또 오늘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좋은 글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듯 오늘은 사랑하는 나하고만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경치 좋은 곳으로 데려도 가주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들이듯 나에게도 공들여보세요. 짧은 글이지만 어떠세요? 아, 지혜와 여운을 남기는 좋은 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나와 한번 데이트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예쁜 옷도 입어주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러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공들인 것 같은데요. 본인한테는 공들이면서 살고 있나 싶기도 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글 공유해 주신 또 김경희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편폭이 조금 깁니다. 네, 여러분들의 내심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성 클럽 위챗 그룹에 계셨던 네, 성성권님의 작품인데요. 지금은 한국에 계시죠. 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성성권 작가님의 작품 어머니의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세상 물정에 어선 눈을 뜨기 시작해서부터 우리 집 부엌은 언제나 어머니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은 오로지 어머니의 세상이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와 형님 셋, 남동생이 살았는데 어머니 빼고 말짱 남자들이었다. 남자들이 많다 보니 집안일은 어머니에게 과중한 부담이었다. 어머니의 손은 무리 마를 새 없었다. 이른 아침 우리가 꿈나라에서 헤맬 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셨다. 전날 저녁에 밖에서 들여온 불쏘시개에 불을 달고 장작을 얹어 아침 준비를 하셨다. 가마가 서서히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뿜어내기 시작하면 쌀을 씻어 가마에 앉힌 후 냄새를 다듬어 반찬을 만드셨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밥상에 마주 앉아 김이 몰몰 나는 밥과 반찬이 상에 올라오길 기다렸다.

그 시절 우리의 밥상이 초라하기는 했지만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때라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는 둘째로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진수성찬이었다. 어머니는 아궁이와 쌀독, 장독, 김치독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셨다. 어머니는 추위가 닥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그쳐야 한다면서 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초가을부터 형님들을 시켜 땔나무를 해오게 하셨다. 안 그러면 한겨울 눈이 많이 온 후에 땔감으로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형님들이 해온 땔나무를 알뜰하게 다루었다. 어떤 생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았기에 자칫 생나무를 안아 들여왔다가는 끼니조차 끓여 먹을 수 없다며 어머니는 늘 본인절로 땔감을 골라 안아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날씨 좋은 날에는 군부를 떼지 않았다. 형님들이 고생스레 해온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우리 집 방구들은 추운 날에만 뜨끈뜨끈했다. 어머니는 추운 날이면 군부를 좀 피우고 보통 날씨에는 아궁이에서 이글거리며 타는 참나무를 꺼내서는 숯을 만들어 풍로불을 피울 때 쓰셨다. 지난 세기 6, 70년대 우리 집 사람들은 늘 배고픈 고생을 하며 살았다. 남자 식솔이 많다 보니 늘 양식이 부족했는데 전에 꼬운 쌀을 갚고 나면 이듬해 5월부터 쌀독이 고라 부득불 또 쌀을 꾸러 나서야 했다. 내가 소학교를 다닐 때일이다. 어느 일요일 날 나는 향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양수 오지 공장 마을로 쌀 꾸러 떠나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생산대 우사에서 제일 온순한 암소를 수레에 메우고 1년 내내 모은 나무재를 가마니에 담아 수레에 올려놓은 후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그때 오지 공장에서는 나무재를 수매해 독을 굽는 데 물감으로 썼다. 우리 마을에서 시보리 남짓한 오지 공장으로 가려면 늘 찬 고개를 넘어야 했다. 어머니는 오지 공장에 가 나무재를 팔고 그 돈으로 쌀독과 물독을 샀다. 그리고 정오 무렵에 삼촌네 집을 찾아가 수수쌀을 꾸었다. 어머니가 수레에 꾼 수수쌀을 씻고 나니 때마침 점심시간이 다 됐다. 삼촌과 삼촌댁은 떠나려는 우리를 극구 말리며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친척집이라고 허물없이 빈손으로 찾아와 쌀을 꼬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찌 점심까지 먹겠냐며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삼촌네 내외는 기어코 우리를 붙잡아 앉혔다. 삼촌댁은 손님이 왔다고 하얀 만두를 밥상에 올렸다.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감자나 시래기를 듬뿍 넣은 옥수수 밥만 먹던 나는 하얀 눈덩이 같은 만두를 보니 군침이 돌아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나는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냉큼 집어먹어버렸다. 어머니는 민망스러워하며 삼촌댁을 보고

눈 순간에도 그때 처음 먹어본 만두의 맛이 기억에 또렷하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거두면 어머니는 모아뒀던 나무재와 하얀 잎사를 싣고 삼촌 댁으로 가 봄에 꾼 쌀을 갚아줬다. 어머니는 신세를 갚느라 쌀도 넉넉히 준비하고 무며 감자며 호박 같은 것을 푼푼히 실어갔다. 도움을 받고 신세를 갚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정이라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장독대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였다. 엄마는 늘 된장을 살린 미천이라며 장독대 근처에 남자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셨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된장이 떨어졌다 하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마루로 올라가서 불이 나게 된장을 포 담아왔다. 아이고 내 이놈의 다리야 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도 장을 포담으로 마루를 올라가는 순간에는 하지 않았다. 장마철의 어느 날인가 나는 장독대에서 장을 퍼내고 깜빡하고 장독 뚜껑을 덮지 않았는데 그날 어머니께 크게 혼났다. 오늘까지도 그 일이 생생히 기억된다. 그러니 어머니는 우리를 장독대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장의 지극정성이었다. 매주 쓰는 날에는 머리를 못 감게 했을 뿐 빨랫감이나 기타 더러운 물건도 집에 못 들여다 놓게 했다. 그래서였을까? 우리 집 된장은 삼복절에 쇠 풀어먹어도 구수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수학교를 다닐 때 봄, 가을 원족을 떠나거나 향에서 하는 운동대회를 구경하러 갈 때 어머니는 점심밥으로 된장과 오이, 삶은 옥수수를 싸주셨다. 친구들은 너 한 입, 나 한 입 싸간 음식을 맛보다가 우리 집 장을 먹어보고는 다들 장 맛이 참 좋다고 말했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어머니는 더욱 분주해지셨다. 한창 자라는 아들들에게 배고픈 고생 덜 시키려고 무엇이나 남들보다 많이 하셨다. 어머니는 김장을 늦가을 끝자락쯤에 했다. 그것은 될수록 김장을 늦게 해야만 이듬해 봄에 가서도 김치가 시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여 우리 집 김치는 모내기 철까지도 깊은 맛을 풍기며 밥상을 든든히 지켜줬다. 전에 담근 장아찌도 토밭의 마늘이며 가지며 오이며 고추가 나올 때까지 먹었다. 그 세월에 겨울 나이 음식은 거의 다 김치움에 넣고 장만했다. 우리 집 김치움은 깊고 넓었다. 쌀이 귀한 걸 잘 아는 우리는 어머니가 겨울 나이 절임을 할 때면 일손을 도와드렸다. 어머니는 남들이 먹기에 점거리는 감자며 덜 자란 늦가을 가지, 오이, 애호박 그리고 산에서 캐온 더덕, 도라지 등 여하튼 먹을 수 있는 것은 죄다 절이었다. 남자 식솔이 많은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더 장만하려면 이래야만 했다. 이렇게 온 집에 살린 미천을 김치움에 다 들여놓았으니 어머니는 장독 못지않게 김치움에 온갖 관심과 정성을 쏟아부으셨다. 어머니는 누구도 함부로 김치움에 들어가서 들추지 못하게 했다. 어쩌다 어머니가 멈춰 누워 김치움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면 우리가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구석구석 질서정연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독들을 보면 어느 독에 무슨 김치가 담겨

있는지 한참을 살펴봐야 한다. 어머니는 야밤중에도 손떠듬으로 원하는 김치를 척척 담아오셨는데.

긴긴 동짓날 밤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빨간 고추 양념이 곱게 밴 배추김치를 쭉 찢어 와삭와삭 먹어대고는 매워서 입을 딱 벌리고 하다가 속눈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던 일이 눈앞에 생생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그냥 일복을 타고난 손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셨다. 샘이 좀 들어 우에서 김치라도 받으려고 따라 나설 때 이 말을 자주 들었다. 어머니의 손이 터슬터슬한 것은 쉴 줄 모르고 일만 해오셨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다 커서야 알게 돼 너무나 죄송스럽다. 집안의 죄다 남자 식솔이다 보니 어머니는 남들보다 빨래도 더 많이 했다. 어린 것들은 장난이 심해서 옷을 자주 적셨고 다 큰 형들은 일하느라 옷을 자주 어지럽혔다. 굳은 날에 다른 집 어머니들은 그간 일한 피곤을 푸느라 낮잠을 푹 자는데 어머니는 그런 날조차 큰 함지에 빨랫감을 가득 이고 아침부터 마람 냇가에 나가 방치질을 했다. 빨래하러 나갔다 하면 늘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가 돼서야 깨끗이 빤 빨래를 갖고 돌아오셨다. 빨래가 다 마르면 밤 가는 줄 모르고 해진 옷들을 기웠다. 그때는 갈아입을 옷이 변변하지 않아 잘 마르지 않은 옷은 밤내 가마 뚜껑 위에 펴서 말리온 후 이튿날 아침에 입었다. 어느 해 여름 로천 영화 방영대가 우리 마을에 찾아왔다. 우리 조물 애기들은 방영대를 따라다니며 구경했다. 그날 저녁, 초저녁까지만 해도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는데 갑자기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치더니 소낙비가 억수로 퍼부어 영화 방영은 중단되고 말았다. 삽시에 물병아리가 된 사람들은 뿔뿔이 일어나 집으로 냅다 뛰어갔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달리었고 힘센 친구에게 밀려 작은 물도랑에 빠지게 됐다. 온몸이 흙탕물 범벅이 됐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곧장 옷을 씻고 아궁에 불을 지펴 가마를 덮였다. 가마 뚜껑에 옷을 펴놓고 보니 한밤중이 됐다. 온 하루 생산대 콩밭 기음을 매느라 지칠 대로 지쳤는데 나까지 옷을 적셔왔으니 얼마나 애가 났을까. 어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빨래를 하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 난다. 더욱이 봄과 가을이면 이불 빨래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온 집안의 이불을 뜯고 씻고 말리우고 다듬이질 하기까지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아들만 여럿을 둔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홀로 짊어지셨다. 마치 아들을 많이 둔 것이 죄라도 되는 듯 말이다. 어머니는 뭐든 아끼는 분이었다. 특히 자신한테는 조금도 베풀려 하지 않았다. 이런 어머니였지만 남에게 진 신세는 배로 갚았다. 어머니는 봄이면 꽃샘 추위도 잊으시고 들에 나가 나무를 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외아들을 전쟁에서 잃고 홀로 사시는 문할머니 댁에 들려 맛보라고 나눠줬다. 가을에 산에 들어가 싱싱하게 돋아난 버섯을 따왔을 때도 문할머니 댁에 들려 덜어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 할머니는 해마다 우리 집이 보릿고개 떼면 선뜻 나서서 도와준 고마운 분이다. 아버지가 장기 환자라고 늘 좁쌀이랑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와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주셨다. 어머니는 이런 문 할머니를 늘 고맙게 생각하고 계셨다.
아무리 하찮은 음식도 나눠 먹어야 별맛인 법이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우리한테 해주던 말이다. 어머니는 김치나 장을 담글 줄 모르는 한족집에서 조선족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통 크게 나눠주기도 했다. 지난 세기 70년대 초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에는 시별이 길을 걸어서 다니는 동학들이 많았다. 그들은 점심밥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구차한 동학들은 점심밥이 변변하지 못했다. 어느 날인가 집에 돌아가 나와 한 책상에 앉아 밥을 먹은 친구의 점심밥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 생각 없이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새겨듣고 집에서 똑같은 색다른 음식을 할 때면 꼭 신문에 싸주면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 당부했다. 간혹 우리 동네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나는 친구들을 며칠 집에 불러들여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 보러 갔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라 손님이 올까봐 조마조마했을 텐데 어머니는 따뜻한 국물이라도 같이 먹어야 된다며 소박한 밥상을 차려 반겨줬다. 어머니가 차린 밥을 먹으면 늘 온몸에 힘이 솟구쳤다.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쳐 문풍지가 애초롭게 우러대는 겨울에 하악하고 집에 들어서면 늘 뽀얀 김으로 꽉 찬 따뜻한 집이 나를 맞이해줬다. 어머니는 구수한 향을 풍기는 시래기 된장국을 밥상에 올려놓고 공부하고 오느라 허기졌을 텐데 어서 먹으라고 하셨다. 시래기를 푹 넣고 펄펄 끓인 장국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지경으로 맛있었다. 거기에 움에서 금방 내온 배추김치를 쭉 찢어 와삭와삭 먹으면 천하 별미였다. 내가 고중에 진학하던 1975년쯤이리라 그때 둘째 형의 친구가 향우장국에서 신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 고장은 영남과 영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형이 영북에 20리 떨어져 있는 촌까지 신문을 배달하려면 막심한 고생을 해야 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길이 말이 아니었다. 그 형의 딱한 사정을 안 이후로 어머니는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면 꼭 둘째 형을 시켜 그 친구를 집에 불러들였다. 어머니는 두부찌개나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먹였고 큰 눈이 내려 길이 막힌 날이면 하룻밤을 재워 보내기도 했다.

따뜻한 도움을 받으며 꿈을 키운 그 형은 다시 공부를 시작해 대학이 진학했고 졸업해서는 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됐다. 훗날 그 형은 우리 향에 오게 되면 먼 길을 애돌아서라도 꼭 어머니를 찾아뵙고 용돈을 내놓으며 그때 고마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형을 보고 다 장독과 김치독 덕분에 소박한 밥상도 차릴 수 있었지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 사회에 진출했다.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간간이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손수건에 꽁꽁 싸놓은 그 형이 준 돈을 보여주며 신세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연신 당부했다. 형제들 모두 성장해 각자 가정을 이루었고 어머니를 모실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어머니는 내 몸이 성할 때까지는 자식들 신세를 안 진다 라고 단호히 말하며 혼자서 살았다. 로년에 접어들어서도 어머니의 후도운 인품은 여전했다. 연세가 들어 당신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 텐데 부모 없이 떠돌다가 우리 동네에서 탄광일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불쌍하다고 집세도 받지 않고 방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옷도 깨끗이 빨아줬다. 음식은 나눠 먹으면 맛이 난다. 남의 신세를 졌으면 갚는 게 도리네라. 는 어머니가 우리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던 말들이다. 어머니는 두부를 하스면 바가지에 담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 집에 돌렸고 보릿고개를 넘길 때 쌀을 꿔준 집에는 신세를 갚는다고 품푼이 주셨다. 우리 집 가마목은 어머니가 평생 드팀없이 지켜온 자리다.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어머니는 참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언행으로 가르쳐줬다. 이제 60대 중반이 돼 아들, 딸을 출세시키고 보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어머니가 몸소 실천해온 사랑과 배려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나는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마다 고생한 일들만 떠올라 가슴이 아랄해 난다.

네, 금방 성성권 작가님의 작품 어머니의 인생에 이어서 네, 어머니의 봄날이라는 노래 한 수 듣고 왔습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성 클럽에 또 어떤 분들이 출석 체크해 주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여성 클럽에는 김경희님, 박현준맘님, 향기님, 그리고 태평양보험님, 마더천국님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요. 목 상태가 안 좋고 코 맹맹이 소리도 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지 않았을까 조금 우려도 되기도 하지만 또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순간을 장식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참으로 빨리 흐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진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드라우마 테라피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신체적 손상은 기껏해야 원상 복구가 최

머미 외상을 받으면 상처가 아물고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물리쳐줍니다. 우리는 이런 몸의 방어막을 잘 알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비슷한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마음의 면역력은 상처를 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어지거나 기대에 못 미친 결과로 좌절감에 빠졌을 때 이 면역력은 마치 스펀지처럼 슬픔과 아픔을 흡수하며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네, 이런 마음의 면역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경험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슬프다고 외치는 대신 나는 지금 정말 아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행동은 마음의 면역력을 단련하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작은 긍정을 모으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나눈 미소, 맛있게 먹은 한 끼, 친구의 간단한 연락까지 이런 사소한 행복을 기억하며 마음의 긍정의 저장고를 만들면 상처가 왔을 때 그 저장고의 힘이 아픔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누가 나를 구해줘 라고 외우지만 외부의 도움은 마음의 상처를 덮는 것이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물게 하는 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며 키워온 면역력이겠죠. 네, 오늘도 어쩌면 작은 아픔에 짓눌려 있을지 몰라도 그 아픔을 인정하고 조금씩 긍정을 모으는 일. 이런 습관이 결국 마음에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는 불가피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낼 면역력은 우리가 스스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매일 조금씩 기르는 일이야말로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고사리 무침하면 밥 한 숟가락씩 잘 넘어가게 만드는 익숙한 반찬이자 그냥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옛날 마을에서는 고사리 하느라 식구들 배도 불리고 팔아서는 용돈도 벌었습니다. 지금은 직접 캘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고사리지만 밥상에 올려지면 언제나 옛날 산길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할머니의 손맛, 형제들과 함께 고사리 캐던 웃음, 그리고 그 고사리로 차려진 든든한 식사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먹는 맛보다는 그 뒤에 담긴 고향의 추억이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 익숙한 맛 속엔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잊지 못할 고향의 풍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나물 하나가 정말로 소중한 행복을 불러일으켜줍니다. 네, 오늘은 김정수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고사리.

오랜만에 한고향 소급 친구를 만났다.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지난 초여름에 고향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는 고향에서 며칠 머물며 향토성을 느끼고 산에 가서 예전에 즐겨 먹던 기름 고사리를 많이 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말려 포장한 기름 고사리 한 덩어리를 나한테 건네줬다. 나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넙죽받았다. 요즘대로 밥맛이 없어 매일 반찬거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나에게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산간마을에서 자라나는 저여름이 되면 부모님이 언니 오빠를 앞세우고 산나물 뜯으러 바쁘게 가는 모습을 익숙하게 보아왔다. 생활이 어려운 그 당시에 텃밭에 조금씩 심어먹는 채소로는 봄을 넘기기 어려웠다.

저겨울에 장만한 옴석의 배추김치나 땅속에 깊숙이 묻어 보관한 무나 통배추 등은 이듬해 봄쯤이면 미꾸비들으나 반찬거리가 빠듯하기 일쑤였다.

그래서일까. 봄이 되어 상과들이 파란 생기로 물들고 만물이 소생할 무렵이면 산을 의지해 사는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산나무를 캐러 산으로 향하곤 했다. 삽수며 두릅이며 닭지삭, 곰쥐 등 많은 나물 중에서도 기름고사리가 우리 집 식구들의 최애 음식이었다. 지난 세기 80년대 말, 나는 악을 쓰고 공부한 덕에 어메불망하던 대학에 붙게 됐다. 서원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간 기쁨은 컸지만 4년간 내 뒷바라지를 해야 할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다. 그래서 산나물 처리되면 주말이 기다려졌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하고 산나물을 같이 캐다 팔면 내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큰비가 내리는 날을 제외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배낭에 옥수수떡과 고추장을 넣고 산으로 향했다. 그 시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으로 산나물 캐러 가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 중에서 뜯기도 재미있고 수확이 빠른 나물이 바로 기름고사리였다. 한 무더기씩 무성하게 자라있는 기름고사리는 푸른색과 갈색이 섞인 줄기가 쭉쭉 얼리 뻗어 있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왔다.

한시라도 빨리 저 많은 기름 고사리를 뜯어 배낭에 채우려는 욕심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다. 뜯어온 기름 고사리를 데친 후 말리워 잘 보관해뒀다가 겨울철 장마당에 나가서 팔면 수입이 짭짤했다. 때론 비 오는 날에 뜯어온 기름 고사리가 썩을까봐 뜨끈뜨끈한 구들 한 켠에 커다란 헝겊 보사기를 깔고 기름 고사리를 골고루 펴서 말리왔다. 기름 고사리가 한 켠을 떡하니 차지하면 잠자리가 비좁아져 불편했고 집안에 온통 고사리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지만 부업으로 수입을 올릴 걸 생각하면 흐뭇해놨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도 식구들은 초저녁부터 곤히 잠들곤 했다.

신선한 기름 고사리를 그대로 데쳐서 먹거나 말려온 후에 다시 물에 불구어서 기름에 볶아 먹으면 별미다. 간만에 나는 석급 친구 덕분에 고향정이 물씬 나는 기름 고사리를 다시 맛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기름 고사리에는 내 고향과 동년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담겨져 있다. 기름 고사리는 이름만 들어도 정답고 내 동년 시절을 회상케 하는 고마운 산나물이다.

네, 인생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표가 되어줍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책은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할 용기와 다시 일어설 힘을 전해줍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최근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국경 통상구의 통관 효율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흑룡강을 국경 간 여행의 최우선 선택지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블라고베센스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국경강을 건너 흑하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올 상반기 흑하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은 56만 8,40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여객 총량은 성내 통상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하에 입국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고 소비 금액은 199% 늘었으며 러시아 관광객의 비중이 95%에 달해 흑하는 여름방학 입국 관광 다크호스 도시로 전국 3위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후 러시아에서 흑룡강으로 오는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단기 쇼핑, 건강관리를 위한 가족 단위의 장기 체류, 피서 여행 등 입국 관광객들의 수요는 다양했습니다. 올 들어 수분화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이미 33만 3천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7월 하순 수분화 블라디보스토크 중러 국경 간 관광 전용 열차가 목단강시 수분화역에서 출발하며 정식으로 시범 운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빙설은 러시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원이지만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에서 여름에 빙설을 감상하는 경험은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극적인 반전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5대 련지의 화산 랭천은 러시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건강관리 습관과 잘 맞고 대소응할령의 삼림은 시원해서 러시아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룡강에서는 정통 러시아식 소시지와 레바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가마 소찜 요리, 만두, 중이약산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침, 안마, 부항 등 중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특별히 찾아 체험하는 인기 콘텐츠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동 철도가 중러 양국의 교류를 이어왔고 통상구 도시의 거리에는 러시아어 간판을 건 상점이 흔히 보이며 식당 종업원들은 기초적인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익숙한 건축 양식을 보고 정겨운 러시아어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과 달리 흑룡강은 거부감 없이 서로 리해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색 관광지 배치 방안에서 마카의 차별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확정된 이 명단으로 조국 최북단에 자리한 신주 북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관령 지역은 한여름 평균 19도의 서늘한 날씨로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 남방의 여러 지역에 고온 경보가 발령되는 것과는 달리 대관령 지역의 여름 기온은 19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이 서늘한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마카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최북단, 극한, 러시아 린접이라는 세 가지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현지는 전역 관광 구도를 심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최초 전역 관광 시범구 중국 극한의 도시라는 두 가지 국가급 명칭을 획득했습니다. 북극촌, 흑룡강 제일만 등 두 곳에 4A급 이상 관광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4D 구면 영상관, 극지 체험관, 마카 옛거리 등 신규 업태가 잇따라 조성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북극 얼음 횡단 도로는 순록 촬영 투어, 숲 트레킹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우수 관광 노선 중 2개는 국가급 노선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로라 축제, 동지 문화 축제, 빙설 자동차 오프로드 대회 등 연평균 30여 건의 축제와 경기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 갑금 민박과 7곳의 성금 민박이 삼림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급 관광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도 심사에 통과됐습니다. 2025년 마카시 관광객 수는 365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 소비액은 33억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현지 9개의 핵심 문화 관광 사업은 모두 지구 미시의 계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 방안에 진미 용강 요식품위 향상 행동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각지에서 특색 미식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용강의 여름 매력이 혀끝을 통해 발산되고 있습니다. 제4회 학강 꽃지구이 축제 현장은 밤이 되면 만석이 됩니다. 학강 시민들에게 꽃지구이 축제는 매년 여름 빠질 수 없는 의식과도 같은 행사입니다. 학강 꽃지구이가 유명해짐에 따라 올해 학강 꽃지구이 축제에 참가한 업체가 작년에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났으며 축제 기간도 열흘이나 연장됐습니다. 여름의 흥룡강에는 소도시의 흥성함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이국적인 정취도 있습니다. 수분화에서는 중로 미식 문화의 달 행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종로 미식 문화의 달은 테마 미식회랑 플러스 문화 레저 오락을 결합한 일체화 시나리오를 조성했습니다. 거리 전체가 기차를 테마로 해 40여 개의 부스가 미식 특별 열차로 연결됐습니다. 종로 관광 열차의 개통으로 국경 간 문화 관광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면서 올해 종로 미식 문화의 달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제2회 이춘 홍성 문화 시즌 및 자작나무 수행 맥주 전자음악 카니발이 열리고 있는 이춘에서는 여름밤 소량이 공기 속에 퍼지는 가운데 워터스크린 영화 숲속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홍성과 자작나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IP가 돼 비서 관광, 야간 경제, 농촌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4번째 시간입니다. 인희는 어떻게 놈들을 대처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였다. 몇 사람이 그의 앞을 막아주었다. 괴륙은 군관인 왕죽은 자세히 살펴보더니 인천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와 음흉하게 랭소하였다.
1: 이게 풍인이가 아니오. 그동안 늙지 않았군. 더 젊어 보이는데. 어찌하여 여기로 왔어? 이 왕족에게 복수하려고?
0: 이때라 생각한 인희는 잠자코 있다가 왕족이 가까이 오자 무쇠 같은 주먹으로 왕족놈의 얼굴을 냅다 갈겼다. 왕족놈은 코피를 쏟으며 뒤로 몇 걸음 비칠거리더니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다른 한 손으로 총을 뽑아 마구 쏘아댔다. 몇몇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총에 맞지 않은 인희는 또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결국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왕죽은 인희에게 더 고통을 주려고 당금 죽이지 않고 물매를 안긴 뒤 부드러운 사람들과 같이 끌고 갔다. 태양이여, 너는 어찌 얼굴을 내밀고 이 세상을 굽어보지 않느냐? 그래, 목장 구름에 영원히 가려웠단 말인가? 눈 바람만이 드넓은 광야를 휩쓸면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체들을 묻어주고 있었다. 길은 피로 질퍽했고 가는 곳마다 시체와 사람 무리가 널려 있었다. 몇 마리 개, 아니 중국 개가 아니라 외놈의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시체들을 물어 뜯으며 날뛰고 있었다. 이 땅이 마치 제놈들의 세상인 듯했다. 처량한 대지여, 피로 물든 평야여. 적들은 붙잡은 많은 사람들을 한 줄에다 발을 묶었다. 그들은 총칼의 감시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인희는 맨 뒤에서 왕죽이 탄 말 뒤를 따르고 있었다. 왕죽의 채찍이 인희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너무 잔인한 고문이었다.

0: 로무 주허에는 18곳의 깊은 물 구빈돌이가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늙은 자라가 물소란을 피워 생긴 곳이라 했다. 강에는 좁은 나무다리 하나가 있었는데 때를 지어 피난 가던 사람들이 강반에 가득 몰려 있었다. 그들은 눈이 빠지게 대안을 바라보았고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 강을 날아 넘어가고 싶었으랴. 앞에는 살 길이요, 뒤에는 죽음이었다. 홀연 총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놀라 물살이 세든 상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 대안을 향해 헤엄쳐갔다. 평소에 물만 보아도 아찔해하던 여인이나 몇 살 안 되는 아이나 할 것 없이 목숨을 내걸고 강에 뛰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에 뛰어든 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부지 기수였다. 허나 모두 강에 빠져 죽을지언정 외놈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했다. 놈들은 강가에서 멀지 않은 언덕의 흙더미 위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향해 미친 듯이 사격하였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쓰러졌다. 삽시에 강물은 붉어졌으며 붉은 강물이 면 뒤나 흘렀다. 시체는 벌건 강물 위에 둥둥 떠서 동쪽으로 물키면서 또 내려갔다. 이니 등이 다리목까지 끌려왔을 때에는 날이 이미 캄캄해졌다. 야밤의 강바람은 세찼다. 세찬 풍랑이 일었다. 이니는 어두워진 틈을 타서 천천히 바 매듭을 풀었다. 바는 그의 옥센 손가락에 의하여 끝끝내 풀렸다. 금방 다리에 올라서자 왕족은 이니를 돌아보며 채찍을 휘두르면서 지독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니는 오로 꽉꽉해진 살에 채찍을 맞아 살가죽이 터져 칼로 에이는 듯 아팠고 피가 흘러서 입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피를 걸탐스레 빨았다. 이니여, 죽음을 피해 원수를 피해 집 떠나 6년 동안 떠돌다가 오늘 이렇게 원수 앞에 서다니. 이니야,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누가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너무 피통하고 상심해 하마터면 눈물을 떨굴 뻔하였다. 이니, 친히 아는 동지. 동지는 공산당원이요. 인류의 해방 사업을 위해 싸우는 전사요. 혁명은 피가 흐르기 마련이고 전투가 있으면 희생이 있기 마련이요. 인민을 위해 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건 영광이고 혁명의 대가란 말이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듯 짚었다. 그는 두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지며 두 눈을 찡그리고 파도치며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1: 이때야 원수를 갚을 때가 왔어.
0: 강복판에 이르러 이니는 왕족을 슬쩍 돌아보았다. 그는 태평슬의 말안장 위에 앉아있었다. 이니는 불현듯 몸을 돌려 그에게 덮쳐들었다. 화닥닥 놀란 말은 앞다리를 축혀들고 호응거리며 호투 일어섰다. 왕족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다리 랑간 위에 굴러떨어졌다. 이니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왕죽을 끌어안고 온몸의 힘으로 두 발을 탕 구르며 머리를 아래로 곤두박았다. 저 펑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 둘은 물속에 떨어졌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나 갑작스레 일어났던지 놈들은 오리뽕뽕에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깨닫고 일제히 물에 대고 총을 쏘았다. 손전지 불빛이 번개처럼 가로세로 교차되며 강물을 비치었다. 놈들은 이윽고 기관총과 소형포로 먼 곳 강 아래 목을 향해 한바탕 사격하다가 아무런 기척도 없으니 벌써 죽어버렸다고 짐작하고 다시 출발하였다. 그런데 상상 외에 먼저 다리를 건너간 사람들이 놈들이 물에 대고 총포질하느라고 서두르는 틈을 타서 서로 포승줄을 풀어주고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놈들은 인차 뒤를 쫓아가며 사격하였다. 총에 맞은 사람도 잡혀온 사람도 있었으나 대다수 사람들은 놈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왕죽은 떨어지자 곧 물에 잠기어 기절해버렸다. 인인은 한 손으로 그놈의 옷깃을 틀어잡고 물속에 처박아 놓으며 다른 팔로는 다리 나무 기둥을 끌어안고 몰이만 물 위에 내놓았다. 그는 놈들이 멀리 가버린 후에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왕죽은 이미 물주머니가 되어버렸다. 인인은 시체를 더듬어서 권총과 탄띠를 끌고는 손을 놓았다. 왕죽은 물결을 타고 동해로 또 내려가 고깃밥이 되어버렸다. 인인은 이때에야 온몸이 꽉까지 얼어둠을 느낄 수 있었다. 상처가 물속에 잠기어서 불로 지지는 듯 모질게도 아팠다. 그는 바삐 팔다리를 놀렸다. 그대로 있다가는 몸이 얼어들어 물속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그는 힘을 내어 물결을 타고 비스듬히 기슭까지 헤어나와 마른 갈밭에 기대어 몸을 녹였다. 한밤중이 되었다. 그는 다시 부대를 찾아 길을 떠났다. 어머니 네는 산 웅댕이에 있는 뗄나무 더미 밑에서 밤을 새웠다. 건불을 밑에 깔고 모두가 한 곳에 비집고 모여 앉았다. 놈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불도 지피지 않았다. 그 누구도 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애들을 눕히고 자기는 바깥쪽에 앉아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는 조금도 졸리지 않았다. 춥기도 하였지만 더욱이는 왕동해와 전사들의 모습이 너무도 눈앞에 삼삼하였던 것이다.
2: 그들이 살았는지 천만 다행이도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군중들을 구원하였다. 사람이란 누구나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그토록 훌륭한 영웅이 있는가 하면 걔보다 더 못한 나쁜 놈도 있지 않은가.
0: 어머니의 생각은 아들 사유와 남편에게로 이어져 갔다.
2: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불행한 위험에나 부딪히지 않았는지.
3: 어머니, 어머니, 배가 아파요.
0: 갑자기 들려오는 수연이의 외침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수연이는 헐떡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급히 그의 곁에 다가가서 근심스레 물었다.
2: 수연아, 어떻게 아프냐?
3: 마치 무슨 물건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수연이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생각해보더니 급히 말했다.
2: 아이고, 몸을 풀리는가 보다. 아직 제 다리 못 됐는데 요즘 시달리다니. 이걸 어쩌면 좋아. 사람 사는 집도 없던데.
0: 어머니는 급해서 어쩔 바를 몰라 쩔쩔매였다. 그는 수연이를 도로 눕히고 그의 배를 쓰다듬어 주었다. 수연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너무나도 아파서 나직이 흐느끼기까지 했다. 화자와 몇몇 사람들이 달려왔다. 어머니는 서둘러서 이불을 깔고 화자네들과 함께 수연이를 반드시 눕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등잔불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이불을 둘러싸고 수자가 주워온 솔가치로 불을 달아 안에 들여놓았다. 어머니와 화자가 아이를 받느라고 바삐 돌아쳤다. 덕견이는 원래 큰 누나와 같이 자고 있었다. 어머니는 잠도 채 깨지 못한 그를 넷째 할아버지와 함께 가 있게 하였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그는 큰 누나가 알른가 하여 더럽 겁을 내었다. 이윽고 갓난 애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급히 말했다.
4: 할아버지, 해방이 울어요.
0: 넷째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5: 해방이 우는 게 아니라 내게 외조카가 생겼단다. 네? 너는 이제 외삼촌이 됐단다.
4: 네? 외조카요? 어디서 얻어왔어요?
5: 내 누나가 얻어왔지.
4: 누나는 알아누웠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저와 함께 잤는데 어떻게 얻어왔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가 아침에 밭에 걸음 내려갔다가 시냇가에서 얻어왔대요.
5: 요런 바보라고야. 내가 잠들었을 때 너희 누나가 나무더미 속에서 얻었단다.
0: 가까운 곳에서 부득부득하는 발자국 소리가 울려왔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분명하였다. 사람들은 즉시 숨을 죽이고 귀를 감구었다. 방금 태어난 피덩이 같은 여자애를 포대기에 싸고 있던 어머니는 인기척을 듣고 급히 불을 훅 불어 끄고 애기를 품에 꼭 껴안았다. 다가온 사람은 뜻밖에도 왕동해였다. 그는 온전히

0: 등을 헤매다가 겨우 마을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다. 그는 초기를 만나 걸음도 옮겨놓지 못할 형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 너무나도 기뻐서 다급히 다른 전사들의 소식을 물어보았다. 남았던 동지들이 모두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목 놓아 흐느끼었다. 왕동해는 미식가루에 눈을 섞어서 배가 불룩하도록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가 근심 어린 오조로 친절하게 말하였다.
1: 자네 아직도 그 군복을 입고 어떻게 하겠나? 어서 옷을 갈아입고 우리와 함께 피하게나.
2: 왕련장 동지, 함께 가자요. 우리가 어모하겠어요. 꼭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해요.
0: 화자가 간절히 말하였다.
3: 큰형님, 가지 말아요. 큰형님이 가버리면 우리가 외놈에게 떠퍼이 되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0: 득견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였다. 왕동해는 사람들의 친절한 대접에 온몸이 후드워났다.
4: 아, 여러분의 호의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여러분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십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8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백의 메아리가 고향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면서 시원한 폭포수가 더위에 지친 고향분들에게 정량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막바지 여름더위가 화염을 토해내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백산의 폭포수는 여름의 더위를 싹 식혀주기라도 하듯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하마당은 모든 분들께서 여름을 시원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흥겨운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두만강 연가를 감상하면서 여름의 시원한 기운을 느껴봅시다.

요즘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될 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끼고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산에 오른다면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자연이 정겹게 안겨오면서 고향의 맛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께서 올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고향 정도 달래버린다면서 노래 아름다운 연대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

0: 일본에서 생활하는 강화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강화연 씨는 일본에서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에 취직을 했답니다. 강화연 씨는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올해 여름에는 고향에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했는데 비상 시기를 겪으면서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답니다. 따라서 요즘 들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고 고향의 푸르른 여름이 그리워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날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즐겼던 그 감수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서 재미난 소풍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강화연 씨가 고향 애수를 달래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고리대를 보내드립니다.
1: 많이 찾아오겠지? 나그네란 게 장기 환자지. 딸내미 하나 있다는 게 대학교부터 뭐 큰일 할 줄 알았대. 어찌 뭐 신부츠 내고 고리대를 3천원 꾼 게 너 깜짝 할 수 있지. 3만원이 됐습니다. 3만원이 하기서 잘 사는 집 아들 시름 넣고 돈은 팍팍 쓰는 거 보고 지들 얼마나 부러웠겠어. 다 이 애비 애미로 잘못 만났다지 싶지. 야, 거리대 업자들이 정말 사람 아이디어다. 내 전번 날이 한번 잡혀갔댔습니다. 말이 뭐지? 누기?
2: 네, 꼬마.
1: 누긴가?
3: 아줌마, 취사기 차려먹기 숨어있으면 내 못하는가 했지? 내 경고하꼬마, 예? 두 번 다시 숨지 마소. 그래, 옛날엔 그제 알아들었지? 야, 근데 어째 이 새집은 바꿀 소리 다 가지고 이렇게 더러운가? 무슨 냄새야, 귀귀상기. 아줌마, 돈은 준비됐겠지?
1: 난 죽겠어요.
3: 야, 또 이랬네.
1: 제발 난 죽겠어.
3: 아줌마!
1: 난 못 살겠어. 그 다짐을 죽겠어.
3: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이 위에는 아버지 엄마 있고 밑에는 처자식이 있니? 아줌마 피도 아이가 뭐 나는 뭐 먹고 살란데? 아줌마 제발 날 죽이고
1: 아이고 날 죽이고
3: 아이 아줌마 날 죽이고

0: 미개라!
1: 엄마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또 그만해! 또! 야, 손가락 아직 끊어놨지야. 보자. 야, 막 흔들거린다. 저 말라, 저 말라, 말라.
2: 말로? 예, 여기 앉아서. 사장님도 빗받으러 다니라고. 거세만 쓴다,
1: 내 아줌마를 찾지 않으면 내일에도 다른 회사 직원이 아줌마인데 딸내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래도 저 말.
2: 뭐야, 아가. 그냥 나는 꽝국이 꽉 시골하겠어.
1: 무슨 시골?
3: 아줌마, 내 똑똑히 알려줄게. 아줌마 신고하는 즉시 아줌마의 딸은 영원히 학교를 못 다닌다.
2: 뭐랄까? 그래, 내 이빨로 물어뜯겠어.
1: 뭐야?
2: 이빨로
1: 물어뜯겠어. 야, 너 정신아, 야, 아줌마! 야, 아줌마! 진짜, 진짜. 자, 아줌마, 시시. 도치. 한 번 더, 시시. 도치. 야, 이 아줌마 미치는 거 같아.
2: 우리 딸이 말이 나네. 내 성격동 됐음. 제발, 제발 딱 몇 년만 좀 참아주세요. 내 그 꽃값 없다, 꽃값
1: 없다. 야, 내가 이럴 수 없다.
2: 웃음 갖겠다, 니랄까.
1: 아줌마 진짜 경찰 신고했지? 누굽니까?
4: 안녕하십니까?
2: 예, 누군가?

0: 인터넷 대부금 회사 대표 유나라고 합니다.
1: 인터넷 대부금 회사?
2: 대부금 회사.
3: 아스마이, 혹시 아스마이 인터넷 대부금 맡았습니까?
2: 아이,
3: 근데 저 사람이 이거 왔는가?
2: 아, 우리 딸이 또 맡았지? 믿고 넣느라고.
3: 무식이래. 내 똑똑히 알려줄게. 저 인터넷 대부금 명이 저기 고리대다 고리대.
2: 엄청 개 떠뜨서.
4: 자,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님 빼앗을 날이 없습니다. 예? 이 바닥에는 우리 사 잘 알겠지?
0: 예, 잘 압니다.
4: 좋습니다. 제 무슨 일이 없으면 가보시오.
0: 리진 씨?
4: 아, 예?
0: 리진 씨 전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4: 날 압니까?
0: 이 바닥에서 리진 씨를 모르면서 간첩이지 뭐. 예, 예, 예. 반갑습니다.
4: 아, 예, 예, 예. 글쎄, 내 이 바닥에 소문이자 소문 있지 뭐.
2: 아이, 그래서 집 밖으로 남기 누기 모르겠어.
5: 근데 여기는 어째 왔습니까?
0: 여기로?
5: 예.
0: 이 아즈마이로 모시러 왔습니다.
4: 이 아즈마이로?
0: 예. 이 아즈마이로 우리 회사 업무원을 초빙하자고 그랬습니다.
4: 무슨 이 아즈마이로 업무원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야, 소다 구름이 터지겠다. 저 아즈마이로.
0: 아. 저 아즈마이. 아즈마이 요즘에 이상한 선물이 덥대다.
2: 무슨 선물?
0: 아즈마이 고리대 빚에 쫓겨와서 죽었다는 선물에. 딸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에.
2: 오야, 아이고.
0: 아즈마이 술집에 팔려가다는 소문까지 다 났을 때다.
2: 그러면 어떡했어.
0: 나는 이게 아즈마이 사보이고 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뭐이란?
2: 무슨 개똥같은 일어요.
0: 아즈마이는 빚바지꾼들이 들이닥칠 때면 벌써 머리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술이 쫙 서재니까
2: 소세코 나리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몰라가서 뒤에 먼저 밥 많이 먹고 달아놨고 뭐 하나 탁 찾아놓고 그 다음에 앉아 씨를 먹고 밥 먹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씨를 씻고 잔다.
0: 바로 그게라 말인다. 이걸 역리용해서 아즈마이만 엑세 빚바디를 가면은 그 빚꾼들이 무슨 생각할 거 다 알고 들어가길래 그 빚꾼들이 가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게 아닌가.
2: 맞지 맞지. 난 이렇게 싹 보고 빚진 사람 그거 딱딱 골라냅니다. 심지어 그 빚진 액수까지 그거 딱 하나 알아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즈마이를 우리 회사에 업무원을 초빙하자는 겁니다.

0: 상금은 3만 원. 나는 아줌마의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1: 들어가지!
0: 그렇지!
2: 자, 장미.
0: 예.
2: 혹시 그 회사 기본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0: 기본 자금?
2: 예.
0: 만채입니다. 그저 한 5천만 가지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2: 5천만?
0: 아, 이러면 업무는 초빙됐고 이제 총경리를 한 분만 모시면 되는데 총경리를 총경... 저, 아줌마! 예. 아줌마 주위에 혹시 총경리를 추천할 분이 없은가?
1: 아야, 내 주위에는 뽐뽐할 사람이나 있겠는지 총경리는 없습니다.
0: 없다고?
1: 예.
0: 아, 정말 급한데, 급한데.
2: 사장님, 예? 사장님, 혹시 총경리는 기본놈이 얼마나 됩니까?
0: 총경리 기본놈이야 한 달에 한 10만 시사 줘야지. 그리고 그 자가용도 업무 바쁘니까 자가용도 그 번츠 SUV 정도로 하나 뽑아줄 예상입니다.
2: 무슨 10만 SUV? 야, 저... 아줌마이.
0: 아니?
2: 야, 축하한다. 성공했습니다.
1: 이거 축하는 무슨? 네, 이제 첫 달 롤모타운 비즈 3만 원 갚아주겠을까? 갚아줘.
2: 야, 아줌마이.
1: 야, 네? 정말 비스가 뭐냐?
2: 야, 아줌마이 딱 업무상이니까 그렇지. 자, 아줌마이. 저 보니까 저 사장님이 아줌마이 신이만 같은데 나를 어떻게 총경리를 추천하면 알될까?
1: 총경리?
2: 예.
1: 추천?
2: 예.
1: 어찌까? 독하달까?
2: 무슨 독하게? 야, 아줌마이도 정말
1: 아, 그릇이 작다 새겠습니까? 아니, 내 비수 야, 삼촌은 2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좋아하겠습니까?
2: 내 그릇이 작단 말이야? 내!
1: 예.
2: 아이, 쫑지라 했어. 아, 예, 잠깐만. 아줌마, 이 사용 주머니지 않았지?
1: 내 2년 동안 나 쎄 빠지게 봤는데 이...
2: 예, 아줌마, 찢으시고, 찢었어.
1: 예?
2: 야, 자, 똑똑히 봅시다.
1: 엄마.
2: 자, 아줌마, 우선 아줌마 빚이 일전도 없음을 이 세상에 정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네.
1: 정말인가?
2: 내 이름 그리스닥스가 내 이름 그리스닥인가?
1: 아이, 큽다.
2: 그지?
1: 사장님!
0: 예?
1: 참경리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0: 찾았다고?
1: 예.
0: 여기?
1: 바로 이분입니다. 비진 씨?
2: 아, 예.
1: 대단히 통쾌한 바. 이 자영증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0: 헐. 나는 이렇게 통쾌한 사람 좋아해야 하는데.
2: 예?
0: 꿈 사업한다는 게 이렇게 통쾌하게 차용지나 막 찢어버리면 빚은 어떻게 받습니까?
2: 뭐이라고?
0: 아이, 절대 아이 되지 그래 뭐.
2: 저, 아이 아줌마,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없을까? 아줌마, 내 다시 부치기셔. 아니, 아줌마, 야, 너 먹는 맛인가 먹어. 야!
0: 농담이고.
2: 예, 예.
0: 나는 그저에 내 부족점을 메울 청경리를 찾습니다.
2: 뭐, 부족점 메울?
0: 예.
2: 사장님. 내 한쪽 별명 뭐인가? 내 한쪽 별명 덴다커 인마. 아이고.
0: 덴다커?
2: 예, 나 어디 있잖아요. 요 작은 구멍은 손가락을 메고 큰 구멍은 가슴을 타고 막 쓰다네. 아이고. 예.
0: 나는 또 이 큰 돈은 용 잘 받아오는데 조그만 돈은 잘 못 받자니까.
2: 맨발 찾았어.
0: 예?
2: 네. 나는 그 위에 큰 돈은 아예 팔아보시다고. 젊은 그 작은 돈은 그 북대기 속에다 숨겨놓은 세배했다고 내가 찾을 자신있으면 해.
1: 맞습니다. 전부 나 요 반쪽으로만 숨겨놓은 10원짜리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2: 아, 영상이 안 돼.
0: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2: 예, 좋아요.
0: 근데 리진 씨.
2: 예, 예.
0: 저 아줌마이 들을래 3천 원 꿨다는데 예. 그게 어떻게 2년 사이에 3만 원이 됐습니까?
2: 자, 우리 사장님이 금방 회사를 잘해가지고 요 밑에 기본 업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예. 설명하시오.
2: 아, 무슨 동의 없는 거. 아, 아줌마! 아줌마, 이거 좀 찍고 있어, 자리. 아줌마, 높이도 없어, 높이. 야야. 자,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줌마 같은 경우 기본 자금은 원금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3,000원. 리시는 10%, 또 석 달 기한. 네, 이러면 리사와 원금이 합쳐서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 이분이 돈 물었겠습니까? 못 문다. 학생들이 무슨 돈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 제 계약이 들어갑니다. 우선 원금이 3,000원으로부터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이제는 리사가 올라서 자, 15% 또 석 달 기한. 이러면 모두 4,876원 50자에 된다. 네. 아...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머문 게 두 번째라고 모르겠습니까? 못 문다. 이러면 또 다시 재계약 들어간다. 자, 잘 보죠. 자, 원금은 오늘 4,876원 60전. 자, 이제는 리시기 올라서 20%입니다. 20% 또 석 달. 이러면 9,872원 50전이 된다. 이렇게. 예, 몇 년만 지나가면 이 돈 3만 원이나 30만 원이 되겠니?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0: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2: 예, 좋아요? 예.
0: 근데 이 아줌마처럼 이렇게 돈이 없는 집에 돈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2: 예? 방법이 있지요. 나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그 사람들이 피를 팔게 해서라도 내 이 원금을 다 갚게 만든다네.
1: 맞습니다. 내 화장실 갈 때도 막 따라다닌다.
2: 뭐 화장실은? 아줌마! 네! 아줌마의 무덤까지 따라갈 자신 있으면 내 자신! 아이고. 오,
0: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2: 좋아요?
0: 예, 예. 아주 좋아요.
2: 자, 아줌마, 나를 형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자, 아, 자, 사장님 식사를 했을까? 야, 아줌마, 손님이 이렇게 와서 식사 다 시키고 정말. 아, 맞다. 자, 양천입니다. 오늘 맛있는 거 다 써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2: 예, 아줌마 좋아하는 거 써도 된다. 자, 사장님, 이따 식사 올게요.
1: 사장님!
2: 어제 또 왔는가?
1: 밖에 경찰들이 가득 서 있습니다.
2: 경찰!

0: 당신을 불법 강금, 불법 거리대, 사기 공갈죄로 체포합니다.
1: 증거! 증거 있는가?
0: 증거? 이게 증거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1: 뭐라니? 야, 세상에 제 무덤 봤구나. 왈라다 왈라.

특별한 삶과 행복한 인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살아가는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왕청현 왕청진 대천촌에 거주하는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금순 씨는 왕청현 가야하 예술단의 리강춘 단장의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을 받는다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강춘 단장은 8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데 바쁜 일상에서도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답니다. 하여 마을 주민들은 리강춘 단장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병풍산 등산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정시에서 퇴직한 김명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김명숙 씨의 큰형부 윤호글 씨의 환갑 생일날이랍니다. 김명숙 씨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고 싶지만 투병 중이라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남매숙 맞이인 큰언니와 큰형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보살피고 아끼면서 부모님 같은 사랑으로 동생들을 키워봤답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동생들과 조카들이 모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겠지만 김명숙 씨는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모든 친척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고향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빈번 이불에 빨간 잠자리가 살며시 내려앉아 인사말을 속삭이면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꽃은 방긋이 웃으며 여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화답하는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와 계절의 문턱을 두드릴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늦여름의 향연을 편안히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적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속담은 어두운 상황에서 빛나는 희망이나 긍정적인 요소가 더욱 돋보인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속담은 인생에서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그 속담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교훈을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송백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끔씩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송백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풍년이 아닌 해에는 곡식이 자주 부족했고 그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송백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늘 그에게 어두운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송백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은 늘 고통과 부족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날은 잠을 자면서도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만큼 절망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부모님과 함께 밭에서 일하는 중에 그동안 잃어버린 희망의 조각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송백은 마을 사람들처럼 자주 농사를 지으면서 삶을 이어갔지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그의 힘든 시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웃으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들에게는 힘든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는 송백이 마을 외곽의 숲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런 폭풍우에 길을 잃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어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송백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컴컴했고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몸을 움츠린 채 나무 아래에서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그를 이끌었고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송백은 별빛을 따라가며 그 빛이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걸었습니다. 비록 밤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서 그는 마치 희망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별빛을 따라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숲속에서의 경험은 송백에게 깊은 인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 속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속담은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과 긍정적인 면이 더욱 돋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불행한 상황을 참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어떻게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0: 송백이 숲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저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조각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추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희망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을 찾은 송백의 경험은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속담은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은 어두운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백은 어린 시절부터 늘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 시절은 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송백이 숲에서 길을 잃고 밤을 보내면서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하거나 편안한 순간에 삶의 의미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찰을 주고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그 고난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중요성입니다. 송백은 숲속에서 어둠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속에서도 별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려는 노력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자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속담은 단순한 말 이상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송백의 이야기에서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자는 교훈을 주며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빛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속담이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수 기관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마치 몸의 청정기 역할을 해 혈액 속의 노폐물과 과다한 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해 몸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되게 유지해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장 건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신장 질환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장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신장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이 과정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 독성 물질, 과다한 양의 소금, 물 등을 걸러내 소변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걸러진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 우리 몸 내부가 깨끗하고 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신장은 몇 가지 중요한 호르몬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몸 전체에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적절한 생산은 우리 몸의 산소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에서 생산되는 레닌이라는 효소는 혈압 조절에 관여하며 이를 통해 우리 몸의 혈압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골격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골격의 강도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장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에 걸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되다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 야뇨 증가, 눈꺼풀 부종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 증상은 일상적인 피로나 수면 장애 등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은 늦게 발견되기 쉽고 진단이 되었을 때 이미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진행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석은 인공적으로 신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혈액을 외부 기계를 통해 걸러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투석은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며 생활 패턴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신장 이식은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아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고 이식 후에도 항생제 등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는 소화를 통해 흡수되고 혈액을 통해 몸 전체로 운반됩니다. 그런데 음식에 들어있는 일부 불필요한 성분이나 노폐물은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과다한 칼로리가 신장의 대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도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다한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이들 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물을 마시고 과다한 카페인 함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인데요. 식습관은 신장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권장되는 1일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평균 1일 소금 섭취량은 약 10g 이상으로 권장량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고칼로리, 고소금 음식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 소금을 덜 넣고 가공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은 대부분 과다한 소금과 향신료가 첨가되어 있으므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도 적정량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의 대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 소스로는 생선, 콩, 두부, 계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단백질 소스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고지방, 고칼로리의 육류나 가공된 단백질 제품은 과다한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적정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1500에서 2000ml 정도의 물을 마시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은 혈액을 희석시키며 노폐물을 용해시켜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주 150분 이상의 중등 강도 운동을 통해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2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중등 강도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신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 지수 BMI를 18.5부터 24.9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BMI가 2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분류되며 이는 만성 신장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운동 중에는 과도한 발한을 피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면서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과도한 발한은 체내 수분이 과다하게 손실되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며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사용도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처방 진통제나 일부 한약 등 약물을 남용하는 것은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처방 진통제 중에는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한약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명확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량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신 등의 건강보조제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건강보조제는 불명확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평양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월요일에는 특이하게 장기적인 생물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장 건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한 가지 뚜렷한 생물학적 현상인 월요일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이런 효과가 두 달 후에도 감지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월요일 불안장애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제작자와 은퇴자 군체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는데 이는 근무 주간의 시작 시간과 인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불균형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평양대학 사회과학학원 사회학부 타라니 차돌라 교수와 동료들은 이 연구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실험 대상의 월요일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보다 23% 높았습니다. 둘째는 비근무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퇴직자 중에도 월요일 불안증이 여전히 존재하여 직장 스트레스만으로 월요일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는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월요일에 심정지 및 심장 발작이 발생한 확률이 19% 증가했는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실조가 잠재적인 생물학적 연관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간 증가하면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과 면역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전 연구에서 평일에 인간의 코르티솔 수치가 주말 휴식일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월요일 특유의 스트레스가 있으며 잠재적으로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회 근무 리듬이 인류의 생리 기능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차돌라 교수는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은 장기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월요일 특유의 스트레스에

네, 삼복은 1년 중 가장 덥고 습하고 답답한 시기로 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운동, 음식과 양생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휴식과 근무 방면에서 적당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네, 늦게 자는 시간은 저녁 11시를 넘기지 말아야 하고 아침 기상 시간은 6시에서 7시가 가장 적당합니다. 네, 충족한 수면을 보장해야 하고 점심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삼복은 운동 황금기인데요. 네, 아침 5시에서 7시, 저녁 6시 이후에 운동할 것을 권장하고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더위가 한창이니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네, 음식 방면에서 동과, 오이, 해미, 팥, 봉룡 등 천여 제습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신체의 무거운 느낌과 부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 방면에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면 주어 전해질 특히 나트륨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네, 맹물만 마시지 말고 네, 연한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반점에 있는 달걀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까요? 네, 먼저 답부터 말하면 네, 이러한 주장은 다소 단편적인 바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네, 달걀의 반점은 린각센 분비장애, 찰란닭의 칼슘 대사장애,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곰팡이 오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먹거나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채 먹으면 식중독,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살모넬라균은 일반적인 식원성 매개 병원체로서 달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 반점에 있는 달걀과 살모넬라균 오염이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실생활에서 반점이 있는 모든 달걀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달걀을 구입하여 먹을 때는 신선하고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선택하고 섭취하기 전에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엔 사천성 자조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고지인 나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51번째는 령이 나는 동네로 불리는 나천입니다. 나천 고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5km에 달하는 기원전 진왕조 때 옛거리입니다. 긴 거리가 꿈틀대는 룡과 같다고 해서 룡이 나는 동네라 불립니다. 그 밖에 천년원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천에는 진조 때 소금을 캐기 시작한 염정도 있습니다. 나천의 정염 개발은 3,400년 전에 청조에 이르러 최고에 달해 그때 당시 정염을 생산하는 염정이 1,500여 개에 달했습니다. 192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엑스포에서 나천의 정염은 금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나천에는 대궐 9개, 절 9개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부분 건물이 다 파손되고 염신전만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종을 소금의 신으로 모신 염신전은 중국에서 이곳에만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소금업자들은 1868년에 돈을 모아 나천에서 룡예모리가 위치한 곳에 염신묘를 지었습니다. 절의 문과 폐방, 무대, 별채, 대궐, 복도, 뜰이 잘 짜인 절의 구도를 경청합니다. 대궐에는 소금의 신 관중이 모셔져 있고 관우와 불의 신 추궁이 양쪽에 위치했습니다. 7단계로 된 기초 위에 올라앉은 대궐은 날아갈 듯한 이중 처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궐의 지붕에는 룡들이 보석을 빼앗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00여 년의 풍산고초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 생동합니다.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는 염신묘는 나천의 찬란했던 어제를 잘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향부를 이어옵니다. 오늘날 염신묘는 나천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염신묘의 돌계단에 앉아 요요히 햇볕을 쬐는데 이곳의 시간은 다른 곳보다 더 늦게 흐르는 듯 느껴집니다. 무대를 지나 넓은 뜰에 들어서서 사면의 건물과 별채, 복도를 보면 세월이 흐르는 속에 어제의 찬란함은 보이지 않지만 굵은 기둥에 받들려 있는 대궐과 바람에 한들거리는 지붕 위의 불이 나천의 요구한 역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 밖에 나천에는 천여 년 전 청조 때 지은 보금당이 새로 보수되어 독특한 건물 양식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1911년에 봉건사회를 끝내기 위한 철도봉기회의가 개최된 이곳이 바로 사서의 길이 남는 나천회의 요적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성황은 원래 해자를 보호하는 신이고 그 때문에 성황묘는 성에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나천의 성황묘는 다리를 사이 두고 염신묘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어젯날 향불이 성황을 이루던 성황묘가 오늘날은 모습을 바꾸어 색바의 문에 큰 자물쇠가 잠겨있고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성황묘의 뜰에 잡초가 자라나 처량함을 안겨줍니다. 나천의 옛거리를 거닐면 꼬불꼬불한 거리 양편에 자리를 잡은 푸른 기와의 나뭇집들이 옛 동네의 여유를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세월이 안겨주는 풍산고초와 그 속에서 지켜온 나천인들의 근면과 대범함이 엿보입니다. 이곳의 여인들은 즐거운 환담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바느질을 잊지 않고
노인들은 차를 마시면서 연극을 봅니다. 거기다가 따뜻한 햇볕이 만족스러운 그들의 얼굴 위에 쏟아져 보기만 해도 그들처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나천의 옛거리에는 찻집이 10개나 있지만 집집마다 만석입니다. 어느 찻집에 들어가든 큰 잔에 부어주는 차를 마시면서 이곳 노인들의 입을 통해 나천의 찬란한 오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천에는 특이한 두부연이 있습니다. 콩을 매돌에 갈아 만든 이곳의 두부는 부드럽고 하얀 것이 특징인데 그 위에 맵고 뜨겁고 고소한 소스를 얹어 최고의 두부연을

네, 사천성 자종현에 위치한 나천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성도 버스터미널에서 나천행 버스를 타거나 하중행 버스를 이용해 하중에 이른 다음 하중에서 나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이 노래 가사입니다. 밝은 해님 창가를 비치는 오늘 색동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방실방실 첫돌 생일을 줍니다. 엄마 아빠 따뜻한 봄 속에 안겨 한 해를 예쁘게 자랐습니다. 랄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작은 발로 걸어온 한 해 맞으며 색동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아장아장 첫돌 잡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 축복을 한 몸에 안고 찬란한 미래를 예약합니다. 랄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0: 이번 주엔 박영일 작사, 최영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요소입니다. 상업 우조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저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동력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험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용접 보장, 우주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업 우주항공 산업사슬의 완비에 따른 자속 효과가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강성에 본사를 둔 비의 우주과학기술회사는 지난해 핵심 연구개발기지를 할빈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상하위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위성을 위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맞춤 제작 중이며 오는 10월 궤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연구개발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남이 관광부는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으로 인쇄 및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빈시는 관광 허브 도시 및 입국 관광 중점 육성 도시, 이춘은 중점 관광 도시, 마카는 특색 관광지, 야부리는 지원을 받아 조성되는 빙설 관광 휴양지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고품질 관광 공급을 풍부히 함에 있어 규획은 빙설 관광에 대해 명확한 배치를 했으며 빙설 관광 산업의 협동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북 송대, 흥룡강 야부리 등을 빙설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집중 발전을 장려하며 종합 효율을 발휘하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빙설 관광 휴양지가 단일 시즌 운영에서 사계절 운영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획은 입국 관광 촉진 계획에서 북경, 전진, 할빈 등을 거점으로 삼아 입국 관광 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입국 관광 중점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할빈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할빈시의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276억 5천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규모는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며 전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월간 실적을 보면 6월 전시의 수출입액은 61억 1천만 원에 달해 한 달 동안 47.9% 증가했으며 상반기 수출입 규모 최고치를 기록한 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전 제6회 할빈 커피 페스티벌이 서성 홍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2026년 흥룡강성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의 핵심 문화 관광 소비 콘텐츠로 나흘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트렌디한 체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할빈 커피 페스티벌은 지난 5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동북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커피 산업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업계 교류, 경기 대회, 문화 보급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콜롬비아 등 1대1로 공동 건설 국가의 유명 커피 기업들이 참여하고 100여 개 우수 커피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중국 커피 추출 경기 대회와 커피 커핑 대회, 두 가지 전문 경기와 커피 문화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여름에 들어선 우리 성은 서늘한 바람이 불고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할빈 시내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천악도 습지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습지 관리자 손 씨에 따르면 천악도 습지에는 넓은 면적의 야생 련꽃 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여름 련꽃이 피는 수면이 3에서 4km에 걸쳐 이어져 할빈 링근 최대 규모의 천연 련꽃 관람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련꽃 구역을 지나 울창한 갈대밭으로 들어서자 새 종류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가리, 흰부리 따오기 등 각종 철새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예고 세종의 왕으로 불리는 동방황새는 멀리 둥지 위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엇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습지의 고요하고 깊은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천악도는 국가 1급 보호동물인 동방황새의 중요 서식 번식지로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가장 많을 때는 300마리를 넘습니다. 습지 핵심 구역인 가마우지섬 링근에는 수천 마리의 가마우지가 가지에 줄지어 서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습지에 상주하는 철새만 100여 종에 달하며 서류 서식 밀도와 생물 다양성 수준은 국내 평원 습지 중에서도 드문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 세계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양식 물고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중국산인 셈입니다. 농업민농촌부 어업 어종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 생산량이 7,652만 1,400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양식 생산량은 6,325만 6,200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해양 식량 기지 구축을 가속하며 어업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및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형 생태 어업 및 원양 심해 양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공급도 원활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류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47번째 시간.

0: 시장관리소. 각상등이 켜진 사무실에 사업률꾼 몇몇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쪽 의자에 앉은 한목지가 신문을 들고 읽고 있다. 사업률꾼이 다가와 한목지에게 담배를 권한다.
1: 피우세요.
2: 아니, 안 피워.
0: 한목지가 거절하자 사업률꾼이 곱부의 모를 따라 권한다.
1: 아, 그럼 물이라도 마세요.
2: 아, 고맙소.
1: 아, 저기 조사가 다 끝났는데 여기 이러고 있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합니다.
2: 도리를 따지려는 거지 누굴 괴롭히려는 게 아니요.
0: 한목지의 대답에 시장 관리 일꾼이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진혜화가 기척을 내며 들어선다.
2: 왜 또 왔어요?
1: 진주인.
3: 목지야, 먹을 거 가져왔어.
1: 나가자.
3: 네가 집에 안 가면 나도 여기 눌러 있겠다.
2: 아유, 어머님 집에 가세요. 여기 있을만 해요. 예?
0: 진혜화가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목지와 마주선다. 눈치를 살피던 사업일꾼들이 슬그머니 사무실을 나간다.
3: 있을만 해? 언제까지 버틸 건데? 집에 가라고 했다면서.
2: 어떻게 그냥 가요? 이대로 그냥 가면 앞으로 복습반을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지 아닌지 알고 가야지요. 어렵게 교실도 얻고 인쇄공장도 가동했는데 아, 지들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얼른 가보세요. 예.
3: 알았어. 따질 거는 따지되 밥은 먹고 해. 응?
2: 예예예. 예. 알았으니 얼른 가세요.
3: 엄마 그럼 간다.
2: 네.
3: 얘도 참 대체 뭘 따진다는 건지.
0: 진혜화가 못마땅한 듯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며 시장관리소 사무실을 나간다. 한목지가 진혜화가 두고 간 음식 바구니의 뚜껑을 열고 기웃거린다. 시정부 우란. 사무실로 향하던 진혜화는 앞에서 열심히 신문을 보며 걷고 있는 류춘홍을 발견하고 급히 뒤따라간다.
3: 류주임. 아, 뭔데 그렇게 열심히 보? 너무 열성인 거 아니요? 길에서까지 신문 보고.
4: 진주임, 오늘 신문 못 봤죠? 보세요. 개체와 집체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사전에 오빠 종성이가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폈는데 보세요, 작자가 쓴 걸. 이는 불공평합니다. 개체업은 취업과 경제난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개체업을 허락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응당 상응한 정책을 내와 공상업자들에게 영업허가증을 내줘야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0: 진혜화가 류춘홍의 손에서 신문을 받아든다.
3: 누군데? 누군데 이렇게 헛소리를 쳐? 한석이를 골치 아프게 하려는 거네.
4: 진주임, 이게 어디 골칫거리입니까? 제목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자는 강천남이라고 강건대학 경제학부 학생인데 사전의 동창입니다.
3: 강천남이고 뭐고 나랑 무슨 상관이요? 사전의 동창? 그 남자일 그러지? 사전이도 집에 오면 아주 대도리를 풀던데 요즘 애들 왜 이런다오? 대학 며칠 다니던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4: 진주임, 전입경 가지고 보지 마세요. 우리도 이젠 배불리 먹고 등 따신데 누군들 편안함을 추구 안 하겠습니까? 좀 더 발전을 하자는 거죠.
3: 발전은 좋은데 집체와 개체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란 말이오.
0: 종사손이 맥없는 걸음으로 더벅더벅 학교 대문 근처에 이른다. 신문을 들고 학교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강천남의 모습을 발견한 종사손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5: 사손이! 왔어?
0: 종사손이 말없이 스쳐 지나려는데 강천남이 그를 붙잡는다.
5: 사손이, 내가 쓴 걸 봤어? 반응이 아주 뜨겁소.
6: 맞아요. 아주 뜨겁죠. 나만 본 게 아니라 전교생들이 다 봤어요. 이제 됐죠?
5: 사전이, 이게 다 사전을 위해서요. 아니다, 오늘 일 말하지 말겨. 사전이, 사전이에 대해 우리 부모님께 말했더니 만나보고 싶어.
6: 감찬남, 제발 그만 좀 괴롭혀요.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한데 더 보태지 마요. 우리 오빠 일은 고마운데 나 지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요.
5: 사전이, 오빠 일은 걱정하지 마오. 실은 오빠가 아주 바람직한 일을 했어. 응당 고무경례 해도...
6: 내 일에 끼어들지 마요!
0: 종사손이 강천남을 외면하며 학교로 달려들어간다.
5: 사손이!
0: 잠깐 몽해했던 강천남은 부랴부랴 종사손을 쫓아간다. 공사장에서 돌아온 한병선이 막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신문을 든 진혜화가 그를 부르며 뛰어온다.
3: 여보! 언제 돌아왔어요?
7: 왜 그러?
3: 이 신문 봤어요?
7: 아,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왔어.
3: 저, 여보, 이 글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요. 사전에 동창생 강천남이 썼대요. 신문사에서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글을 막네요?
7: 글을 아주 잘 썼던데 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뭐가 나빠? 집 재단 개차든 무슨 상관이요? 아, 경제만 발전시키면 되지. 그리고 개체 경제를 얕잡아 보지 마. 개체 경제는 취업 난과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뭐가 나빠?
3: 아니, 제고시키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나라 정책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0: 한병선은 부랴부랴 회의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으며 말을 잇는다.
7: 당신도 좀 형식을 따루어. 어?
3: 됐어요. 이건 그만하고 묵지는 어떡할 거예요. 저기 여보.
7: 아, 왜서?
0: 서류를 챙긴 한병선이 사무실을 막 나서려는데 진혜화가 계속 따라가며 말한다.
3: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묵지한테 갔었는데 시비를 가리기 전엔 집에 안 오겠대요.
7: 이 글이 바로 묵지를 대변한 거자소.
3: 이게 묵지랑 무슨 상관인데요?
7: 아이고, 꽉 막힌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하.

0: 회의를 여는 게 아, 당신 아들에 대해 토론하는 줄 아? 생각하는 것하군.
1: 말을 마친 한병선이 부랴부랴 사무실을 나간다. 한편 라유 공내 집.
2: 내가 방금 동사의 조합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아래는
1: 라유공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한목재의 모습이 나타난다. 순간 선생님과 학생들의 눈길이 일제히 한목재에게로 쏠린다. 학생들 속에 앉아 강의를 듣던 유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목재 앞으로 다가온다.
3: 목재야 왔어? 학생들이 절반은 나갔어. 아저씨는 한 명만 남아도 끝까지 강의하시겠대.
4: 고생했어 유가야. 아저씨 왔으면 됐어.
1: 라유공이 앞에 다가선 한목지는 믿음어린 눈빛으로 라유공에게 인사를 전하고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선다. 배움의 의지로 불타오르는 학생들의 눈빛이 한목지에게 집중된다.
5: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내가 책임지고 말았는데 우리 복습반은 앞으로 계속할 거고 또 합법적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실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 숨어서 공부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넓고 밝은 교실에서 공부할 겁니다.
4: 아, 이만 돌아들가.
1: 한목지를 향한 유가의 눈빛이 믿음과 희망으로 차오른다. 한목지가 라유공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4: 아저씨, 그동안 고생했어요.
1: 유가가 한목지와 라유공을 이끌고 인쇄 공장으로 온다. 노동자들이 다 떠나간 공장 안에는 인쇄한 교수안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3: 벅스반이 말밥에 오르는 통에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 더구나 너까지 도련님 성깔 부리는 바람에 생고생하게 생겼다. 고생길이 열렸다고.
4: 도련님 성깔이 아니야. 난 내가 지켜야 할 걸 지켰을 뿐이야.
6: 봐봐, 교수한 인쇄가 얼마나 잘 나왔나. 아주 깔끔하네. 아, 바른 일을 하려다가 되려 나쁜 사람이 될 뻔했네.
5: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바른 일이죠. 자, 정리 나옵시다.
6: 그래, 얼른 정리하자.
1: 세 사람은 널린 교수안을 한 장 한 장 모아 알뜰하게 정리해서 모읍니다. 한참 후 일을 끝낸 한목지는 묶어놓은 교수안들을 삼륜차에 싣고 요가를 앉힌 후 함께 강건대학교로 향한다.
5: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제때 끝냈어. 이것만 마무리하면 우리 이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자, 잘 앉아.
3: 응, 앉는다. 여기
5: 잘 잡고. 갑시다.
4: 꽉 잡아.
3: 목지야, 요새 사손인 뭘 하고 있어?
5: 요새 내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걔한테 신경 쓸 새가 없었어.
3: 이틀 전에 봤는데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았어.
5: 사손이도 제 생활이 있고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잘 됐지 뭐. 유가야, 난 내 선택을 후회 안 해. 두 달 후에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
3: 넌 똑똑하고 의지도 강해서 모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잖아. 헌데 감정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1: 강권대학교 교장. 오늘도 송사조는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강천남을 띄워놓느라 애가 탄다.
7: 사전이
8: 남편은 날 좀 그만 따라다녀. 알려줄게, 나 이미 결혼했어.
1: 끝내 결혼 사실을 뱉어버린 종사존이 자리에 쭈그리고 앉는다. 강천남이 믿기지 않는 듯 곁에 다가와 묻는다.
7: 뭐라고? 결혼했다고?

0: 한묵지라.
1: 사전이 말도 안 돼요. 그는 한석이 아들이고 사전이 시골 여잔데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 농담하는 거지.
0: 내가 이런 일 갖고 농담할 사람으로 보여?
1: 그럼 정말이요? 근데 한목재는 사손이보다 나이도 많고 다리도 불구지 않소.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지? 혹시 강요당한 거 아니오? 울지 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지. 어? 틀림없어. 사전이 말 못할 고민이거나 사연이 있으면 나한테 뭐든 다 털어놓았어. 나를 잘 알잖소. 사전에 대한 감정도 특별하고 난 사전이가 좋지만 절대 강요는 하고 싶지 않소. 사연이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건 못 봐주겠소. 말아오. 있는 힘껏 도울게. 믿어주어 사전이. 정말이오. 말해봐.
2: 자신의 심정을 알 길 없는 강천남이 꼬치꼬치 물어오자 정사조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처 없이 학교 정원의 유보도를 달린다. 이때 마침 교수안을 실은 차를 끌고 학교란에 들어선 요가와 한묵지가 뛰어가는 정사전과 그 뒤를 쫓아가는 강천남을 발견한다.
3: 어? 사전이네? 묵지야.
1: 사전이!
3: 옆에 저 사람은 그날 사전이가 오빠 데리러 왔을 때 같이 있던 사람 맞지?
4: 맞아. 사전의 동창생 강천남. 그가 지금 사전을 쫓아다니고 있어. 사전이한테 애정시도 썼었어. 쓰긴 잘 썼는데 너무 노골적이야.
3: 어째 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4: 어? 맞아, 정말 좋아.
3: 무슨 뜻이야?
4: 내가 가진 노력을 다해 사전을 대학에 보낸 건 그가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야. 아, 눈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라고. 대학교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면 더 좋고. 사람을 도우려면 끝까지 도와야지. 평생 우리 집 보모로 살게 날 수는 없잖아.
3: 아니 잠깐만. 한묵지, 내 말 똑똑히 들어. 사람은 어떤 땐 자기의 감정을 잘 몰라. 감정 갖고 장난치고 감정 갖고 시험하지 마. 현실은 달라. 너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인가 둘이 헤어지면 어떡해?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척하지만 정작 그런 날이 닥치고 사전이 없인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아니 왜 실실거려? 나 진지하단 말이야.
4: 그래 알았으니 어? 빨리 가자.
3: 너 바짝 긴장해야 돼.
4: 얼른 앉아. 한참을 걸었잖아.
3: 새겨들어. 농담 아니야.
4: 가자.
2: 종사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당에서 마른 옥수수를 까고 있다. 이불짐을 싸든 종성이 마당으로 나오는데 만삭이 된 수평이 그 뒤를 따른다.
5: 아이고, 얼굴 좀 펴. 영가하는 것도 아니잖아.
6: 시내 가면 열심히 일해요. 집 걱정 말고요. 네?
5: 됐어, 알았어. 아버지, 어머니, 갈게요.
7: 아, 종성아.
5: 네.
7: 시내 가면 틈을 타. 뭘 좀 사들고 가서 사전의 시부모들한테 인사해라. 크게 도와줬는데 고맙단 인사내야지. 월급까지 내줬잖아.
5: 볼면 뭐 없어요. 내 평생에 그 집에 가는 일 없을 겁니다. 이제 내가 출세하면 동네 들썽하게 잔치를 벌릴 거예요. 되려 내가 그들을 고용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갈게요. 며느리 잘 챙겨줘요. 안녕히 계세요.
7: 에이, 조심해서 가.
5: 알았어요.
3: 짐 잘 챙겨요.
5: 네.
3: 잃어버리지 말고요.
8: 조심해서 가.
2: 정성이 부모님께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간다. 정사전의 어머니가 낮은 한숨을 내쉰다.
8: 애들 둘 다 하나같이 속을 썩이네요.
7: 에이, 하고 싶은 가게 놔둬.

드라마 인생향연 4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8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손에게서 한목지와 결혼하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 난 강천남은 그와 나란히 걸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1: 그럼 18살에 시집간 거네. 이건 강제결혼이야. 사전을 구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린 처녀의 창창한 앞길을 막는 건 아니지. 이건 비도덕적이야. 사전이 용감하게 리오나 애정이 없는 혼인은 무덤이요.
2: 목지 씨가 지금 이혼하겠다요.
1: 어? 이혼하겠다고? 그럼 잘 됐구만. 뭐가 또 걱정이요? 이혼 못할 이유가 뭔데? 사전이 결혼했었다 해도 상관없어. 난 진심이요. 믿어줘.
2: 상관없다고요?
1: 사전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과거 따위 문제가 안 돼요.
2: 근데 나 그 사람 사랑해요.
1: 왜 그러? 목지가 리혼하겠다는데.
2: 비록 감정 없이 시작했고 처음에는 나도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목지 씨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혼하겠다는데 난 이혼 못하겠고 다른 사람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1: 사전이 정말 순진하구만. 어리석어.
2: 그러니까 나한테 감정 허비하지 마요.
1: 알고 있어. 사전이 순진하고 감정에 정실한 거. 그리고 인정하오. 한묵지가 군자란 걸. 비록 억지헌사지만 사전이를 소유물로 생각 안 했어. 하지만 현실을 정시해야. 그는 사전일 사랑 안 하고 살기 싫다잖소. 잘 듣소. 진정한 혼인은 서로를 사랑해야 이루어지는 거요. 안 그럼 행복하지 못할 거요. 사전이 이제 그만 리혼하고 나랑 같이 살겨. 사전이
2: 더 이상 설득하지 마요. 목주 씨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도 난 다른 사람한테 마음 줄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 변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0: 정사존이 강천남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을 때 정원에서 거닐며 책을 보고 있던 료영이 무심결에 두 사람을 발견하고 살금살금 가까이로 다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긴다.
1: 사전인 아직 어려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러. 농촌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한묵지는 그냥 사전이가 처음으로 좋아한 이성일 뿐이요. 이제 막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사람한테 절대 발목 잡히면 안 돼요.
2: 응? 강천아,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이런 말 해줘서 고맙고요. 하지만 나 같은 거 잊어줘요. 꼭 더 좋은 천하를 만날 수 있을 거요.
1: 사전아, 난 날 못 잊어. 널 처음 보는 순간 반해버렸어. 근데 강요는 안 할게.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사전아, 내가 그렇게 전혀 남자로 안 보여? 정말 내가 그렇게 싫어?

0: 보는데 강천남이 천천히 입술을 종사존에게 가까이 한다. 종사존이 정신이 든 듯 강천남을 밀쳐낸다. 한편 강천남과 종사존을 지켜보던 요영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자리를 뜬다. 학교 정문을 지나던 한목지는 홀로 정자에 앉아있는 종사존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다가간다. 종사존의 등 뒤에선 한목지는 유가가 한 말들을 떠올려 본다.
1: 한목지 내 말 똑똑히 들어. 사람은 어떤 땐 자기의 감정을 잘 몰라. 감정 갖고 장난치고 감정 갖고 시험하지 마. 현실은 달라. 너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인가 둘이 갈라서게 되면 어떡해?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정작 그런 날이 닥치고 사선이 없인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2: 사전아.
0: 정사전이 울고 있는 걸 발견한 한목지는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준다. 잠시 망설이던 정사전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훔친다.
2: 저기
3: 사전아!
0: 한목지가 막 입을 여는 순간 강천남이 종사존을 부르며 뛰어오자 한목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뜬다.
2: 왜 그럼?
0: 울고 있는 종사존을 발견한 강천남은 다짜고짜 자리를 뜨는 한목지를 뒤쫓아가 그의 멱살을 쥐어잡는다.
2: 더럽고 추악한 그 집 행실 다 알고 있어. 자꾸 사선을 괴롭히면 가만 안 둬.
0: 어느새 쫓아온 종사존이 강천남을 말린다.
4: 이러지마 목지 씨랑 상관없어.
2: 너들 강제결혼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똑똑히들아, 사전이 내 멋대로 괴롭혀도 되는 여자가 아니야. 지금은 대학생이라고. 사전이 널 사랑 안 해.
4: 이거 너야 강찬아.
5: 우리 집을 너 따위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0: 한목지가 쌀쌀하게 한마디 내뱉고 돌아서는데 강천남이 뒤쫓아간다.
2: 거기서 한목지, 나랑 한판 붙자. 러시아 시인 보시킨처럼. 근데 우린 총이 필요 없어. 주먹으로 하자. 승자가 사전을 갖는 거야. 덤벼! 덤벼! 어서 덤벼봐! 어서!
0: 강천남이 싸울 태세를 취하며 주먹을 부러준다. 한목지가 강천남의 멱살을 잡는다.
4: 아, 그만 좀 해, 강천남. 손 놔! 이러지 마! 미쳤어?
0: 종사전이 소리치며 그들을 뜯어 말린다. 한목지가 잡았던 멱살을 놓으며 한 발 물러선다.
5: 조막을 휘두르던 시대는 지나갔어. 정말 한판 붙겠다면 기다려줄게. 하지만 주먹이 아닌 머리로 하자. 자네가 노래처럼 배운 경제학 이론은 연애 할 때 써먹자고 그런 거지. 말해줄게. 여자들은 머리 좋은 남자를 좋아해. 그 따위 주먹이네 휘두르더간 되뇌를 못해.
0: 한목지가 씩 웃으며 자리를 뜬다.
2: 비겁한 자식.
0: 그때까지 주먹을 부르짖고 있던 강천남은 머리를 획저치며 종사전을 향해 돌아선다. 강천남을 쏘아보던 종사전이 획 돌아서 자리를 뜬다.
2: 사전에

0: 그날 저녁 한목진의 집. 한목지가 방에 들어서니 종사손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있다. 한목진은 침대 곁에 서서 잠이 든 종사손을 잠깐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책상 앞에 가서 앉는다. 뜻밖에도 책상엔 종사손이 남긴 쪽지가 놓여져 있다.
1: 먼저 잘게요. 아침 6시에 깨워줘요.
0: 쪽지를 보고 난 한목진은 탁상식에 시간을 맞춰놓고 두 다리를

0: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지러진 알람 소리에 잠을 깬 한목진은 벌떡 몸을 일으키고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자명종을 가져다 소리를 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종사손이 신을 신은 것을 본 한목진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말한다.
1: 아, 사손아, 아줌마 보고 아침 준비 안 했으니 먹고 가.
0: 종사손이 아무 말 없이 옷과 가방을 쥐고 조용히 방을 나간다. 돌아서 방문을 닫으며 한목지 모습을 바라보던 종사선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어린다. 얼마 후 종사선은 종승을 따라 그가 거처를 잡고 있는 한 골목에 이른다.
2: 이건 창고야. 이 동네는 장사꾼들이 많은데 나들 새들어 살아. 장사하려면 여기다 발 붙여야 돼. 혼자서는 힘들어. 아이고, 냄새.
3: 아, 여기 뭐예요?
2: 면소야, 면소.
3: 아...
2: 연소 갖고 오면 밤에 볼일 볼 때 좋잖아. 변하고. 응? 나왔어. 이 집이야.
3: 아, 오빠 여기 살아요?
2: 이 집도 부탁해서 겨우 구했어.
3: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2: 괜찮아. 자, 들어가 봐.
0: 종성이 문을 열자 종사손이 뒤따라 들어선다.
2: 어때?
0: 좁은 집안의 간단한 생활 도구와 낡은 대야 그릇들이 실용에 놓여 있다.
2: 아?
3: 밥은 어디서 해요?
2: 뭐, 마당에서 하면 돼.
3: 그러지 말고 제철소에 출근해요. 그 집 편 시어머니가 어렵게 구한 건데.
2: 안 가. 말했잖아. 그 집에 가는 일은 없을 거야. 안 그래? 잘 돼서 보랏듯이 살아야지.
3: 그래요. 지나간 건 더 말 말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요. 남들이 없인 거잖아요.
2: 너 잘 들어. 오빠는 이번에 시내 들어와 크게 성공할 거다. 한데 고마운 사람이 있어.
3: 누군데요?
2: 강천남.
3: 뭐가 고마운데요?
2: 생각해봐. 그가 그런 글을 안 썼다면 내가 시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사람이 괜찮아 보여. 만약에 너랑 묵지가 이혼하면.
3: 그만 좀 해요.
2: 잘 생각해봐. 어?
3: 아, 청소할게요.
2: 아이고, 필요 없어. 지금 학교 가서 어? 강천아한테 고맙다고 전해. 언제 한번 거기쯤을 해줄게.
3: 집을 헐레당 태워먹지 마세요.
2: 길 안 까먹었지?
3: 알아요.
0: 어슬러슬 땅거미가 진 저녁. 강천남은 종사손을 이끌고 한 살림집으로 온다. 문 앞까지 온 강천남이 집안으로 자신을 끌어당기자 종사손이 몸을 비틀며 거부한다.
4: 사손이, 빨리, 빨리 들어.
3: 나 부모 만나기 싫어요.
4: 아니, 사손이. 엄마, 아버지 여기 안 사셔. 여기는 우리 둘뿐이요. 엄마 아버지 여기 없어. 여기는 우리 둘밖에 없어. 우리 둘뿐이요.
0: 침을 꿀꺽 삼키며 종사절을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침대에 앉힌 강천남은 옷을 벗기 시작한다.
3: 뭐 하는 거예요?
4: 결혼했다면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0: 강천남이 종사손의 곁에 바싹 다가앉는다.
4: 사손아, 난 진심이야. 정말 널 사랑해. 우리 같이 살자.

0: 강천남이 종사손에게 덮치며 그를 침대 깔아눕히고 옷옷 단추를 벗기기 시작한다. 발버둥질 치며 강천남을 밀쳐낸 종사손은 불이 번쩍 나게 강천남의 뺨을 후려갈기고 뛰쳐나간다.
1: 강천남! 나쁜 자식!
2: 사준아! 내가 왜 나쁜 놈인데? 결혼했다면서!
0: 강천남의 집을 뛰쳐난 종사손은 어두운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맨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디 하소연할 것이 없는 종사손은 두 손이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 이 시각 종사손의 머릿속에는 한목지와 함께했던 순간순간들이 조마등마냥 스쳐 지난다.
3: 일어나서 뛰어! 달라요!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빨리!
1: 정신없다면 안 돼요?
3: 빨리 빨리!
1: 한국지! 나쁜 놈!
3: 강박이 안 들어가면 안 돼! 멈추면 재치 맛을 볼 줄 알아! 빨리!
1: 한국지! 나쁜 놈!
3: 선인장이 영어로 뭐야?
1: 이상 아까 안 먹었어!
0: 내가 나서 눈물을 흘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는 종사손은 냉혹하게 느껴졌던 한목재 채찍이 그가 잘 되기를 바랐던 깊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3: 송곳 구두 밑창을 박을 때 쓰는 건데 오늘은 얼굴 찌르는 데 쓸 거야. 이거 벤치. 손톱 비트는 데 쓰는 건데 이걸 쓰면 몸살이 치게 아플 거야. 에? 장병기, 먼지 털게, 도망칠 생각 마, 엉덩이를 치는 거.
0: 자신을 구해준 영웅을 평생 돌보려는 마음으로 한목지와 결혼한 종사손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리고 한목지 곁에서 어느새 사회 물정을 알아가는 대학생으로 성장했고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여인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각 그는 의지가 굳고 락관적이며 대바른 한목지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도 분명히 느껴가고 있었다.
4: 안 돼! 일으키지 마! 아들, 스스로 일어나봐, 아? 일어나봐!
3: 할 수 있어!
4: 너무 좋네요.
0: 지난 일을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는 종사손의 얼굴에 굳은 결심이 빚긴다.

0: 드라마 인생향연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요소입니다. 상업 우조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저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동력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험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용접보장, 우수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업 우주항공 산업사슬의 완비에 따른 자속 효과가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강성에 본사를 둔 비의 우주과학기술회사는 지난해 핵심 연구개발기지를 할빈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상하위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위성을 위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맞춤 제작 중이며 오는 10월 궤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연구개발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남이 관광부는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으로 인쇄 및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빈시는 관광허브도시 및 입국 관광중점육성도시, 이춘은 중점관광도시, 마카는 특색관광지, 야부리는 지원을 받아 조성되는 빙설관광휴양지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고품질 관광 공급을 풍부히 함에 있어 규획은 빙설관광에 대해 명확한 배치를 했으며 빙설관광산업의 협동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북 숭례, 흥룡강 야부리 등을 빙설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집중 발전을 장려하며 종합 효율을 발휘하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빙설 관광 휴양지가 단일 시즌 운영에서 사계절 운영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획은 입국 관광 촉진 계획에서 북경, 전진, 할빈 등을 거점으로 삼아 입국 관광 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입국 관광 중점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할빈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할빈시의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276억 5천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규모는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며 전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월간 실적을 보면 6월 전시의 수출입액은 61억 1천만 원에 달해 한 달 동안 47.9% 증가했으며 상반기 수출입 규모 최고치를 기록한 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전 제6회 할빈 커피 페스티벌이 서성홍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2026년 흥룡강성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의 핵심 문화 관광 소비 콘텐츠로 나흘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트렌디한 체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할빈 커피 페스티벌은 지난 5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동북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커피 산업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업계 교류, 경기 대회, 문화 보급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콜롬비아 등 1대1로 공동 건설 국가의 유명 커피 기업들이 참여하고 100여 개 우수 커피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중국 커피 추출 경기 대회와 커피 커핑 대회, 두 가지 전문 경기와 커피 문화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여름에 들어선 우리 성은 서늘한 바람이 불고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할빈 시내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천악도 습지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습지 관리자 손 씨에 따르면 천악도 습지에는 넓은 면적의 야생 련꽃 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여름 련꽃이 피는 수면이 3에서 4km에 걸쳐 이어져 할빈 링근 최대 규모의 천연 련꽃 관람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련꽃 구역을 지나 울창한 갈대밭으로 들어서자 새 종류와 개체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가리, 흰부리 따오기 등 각종 철새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예고 세종의 왕으로 불리는 동방황새는 멀리 둥지 위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엇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습지의 고요하고 깊은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천악도는 국가 1급 보호 동물인 동방황새의 중요 서식 번식지로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가장 많을 때는 300마리를 넘습니다. 습지 핵심 구역인 가마우지섬 인근에는 수천 마리의 가마우지가 가지에 줄지어 서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습지에 상주하는 철새만 100여 종에 달하며 조류 서식 밀도와 생물 다양성 수준은 국내 평원 습지 중에서도 드문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 세계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양식 물고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중국산인 셈입니다. 농업 및 농촌부 어업 어종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 생산량이 7,652만 1,400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양식 생산량은 6,325만 6,200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해양 식량 기지 구축을 가속하며 어업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및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형 생태 어업 및 원양 심해 양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공급도 원활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류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보면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5번째 시간입니다. 왕동해는 미식가루에 눈을 섞어서 배가 불룩하도록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가 근심 어린 어조로 친절하게 말하였다.
1: 자네 아직도 그 군복을 입고 어떻게 하겠나? 어서 옷을 갈아입고 우리와 함께 피하게나.
2: 왕련장 동지, 함께 가자요. 우리가 어모하겠어요. 꼭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해요.
0: 화자가 간절히 말하였다.
3: 큰형님, 가지 말아요. 큰형님이 가버리면 우리가 외놈에게 떠퍼이 되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0: 득견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였다. 왕동해는 사람들의 친절한 대접에 온몸이 후드워났다.
4: 아, 여러분의 호의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여러분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십니다.
0: 그는 덕견이의 허리를 꼭 끌어안고 그와 그리고 모두에게 말하였다.
4: 고마동생, 나 혼자서는 그렇게 많은 외놈을 당하지 못한단다. 바로 희생된 그 동지들, 너의 훌륭한 그 형님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였단다. 얘야, 나는 바로 너와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남을 수 없단다. 나는 부대를 찾아가야 한다. 부대에 찾아가야 너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 중국을 해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단다.
0: 화자는 로기의 옷을 찾아내어 왕동해에게 갈아입혔다. 왕동해가 옷소매에 발을 낄 때 화자는 그가 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주의가 돌았다. 자세히 살펴보던 그는 놀란 소리를 질렀다.
2: 아니, 왕련장 동지, 발에 부상을 입었구만요.
5: 부상을 입었어요?
4: 별일 없습니다. 뼈는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0: 왕동해는 미소를 머금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화자는 보자기를 찢어내어 왕동해가 낡은 천으로 대충 동여맨 상처를 잘 동여주었다. 화자는 시뻘겋게 짝 벌린 상처를 보았을 때 그만 가슴이 쓰려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왕동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다. 화자는 몹시 감동되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센 사람도 있는가? 왕동해는 다시금 사람들이 한석고 붙드는 것을 고소하였다. 그는 그들이 억지로 넣어주는 음식만을 지니고 혼자 떠나갔다. 왕동해를 떠나보낸 후 어머니와 화자는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고 마을에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왕동해가 추측한 데 의하면 대부대 놈들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더는 집중적인 포위 공격이 있을 수 없었고 또한 성한 사람도 못 견디는 한겨울의 추위에 방금 몸을 푼 수연이와 갓난 애기도 오래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넷째 할아버지와 남자들 몇이 먼저 마을에 알아보려고 들어갔다. 그들이 마을에 외놈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오자 사람들은 그날 밤으로 마을에 돌아갔다. 건강자는 왕류수와 함께 괴뢰군들을 이끌고 외놈들을 따라 동쪽으로부터 돌아오고 있었다. 원래 놈들은 오던 길로 빼앗은 물건들과 잡혀온 사람들을 거점으로 압송해 가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왕중놈이 왕관장의 집들을 불태우지 말고 돌아올 때 다시 없애버리자고 다즈부미 놈에게 요구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왕중놈은 시원섭섭하게도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다. 계륵은 놈들이 앞에서 길을 열었다. 어느 한 마을에 동구밖에 이르렀을 때였다. 곱게 기운 천주머니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새하얀 눈판 위에 나타난 알락달락한 주머니들은 류달리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괴력은 놈들은 와 하고 달려갔다. 왕류준은 그들을 저지시키려고 욕설을 퍼부으며 채찍으로 휘갈겼다. 왕류수와 상극인 공강자는 왕죽이 있을 때에는 별 수 없이 벙어리 랭 가슴 알았으나 이제는 그놈의 거동이 몹시 눈에 거슬리어 꺼리낌 없이 툭 내쏘았다.
5: 에이가, 그렇게 못되게 굴 건 뭐야? 다 제 사람인데 좀 점잖게 굴라고.
0: 왕류주는 도리어 공강자마저 놓치지 않고 악착스레 욕하였다.
5: 제기나, 네 놈도 한 가지야. 온종일 시부둥해 있는 걸 보니 너도 팔로군에 넘어가려고 그러지.
0: 왕류주는 욕설을 늘어놓으며 다시 괴력은 놈들을 뒤쫓아갔다. 공강자는 섬찍하여 대꾸도 못하고 울분을 삼켰다. 그는 속으로 왕가를 욕하며 천주머니를 하나 끌러서 안을 뒤져보았다. 주머니 속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의거하면 관대히 처리하겠다는 증명서와 편지까지 들어있었다. 그는 급히 그것들을 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이것은 부녀 구국회에서 만든 와해 주머니였다. 그 속에는 괴륙은 가족들이 쓴 인민의 편으로 의거해 오라는 편지나 저가 간의 평세를 분석한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또한 인민정부의 공인이 찍혀있는 의거 관대서도 들어있었다. 이것은 괴륙군들에게 인민정부의 관대 정책을 려해시키고 기만당한 사람들의 눈을 바로뜨게끔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왕류수가 아무리 욕하고 때려도 많은 사병들은 와해 주머니를 숨기고 안에 든 달걀, 군떡, 대추 등의 음식을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다. 기진맥진한 놈들은 먹을 것도 빼앗지 못하여 배가 못 견디게 꾸르륵거렸다. 놈들이 겨우 힘을 짜내어 산등성에 올라 벼랑을 낀 험한 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꽝꽝 하는 소리가 터지며 구덩이가 눈가루에 섞여 하늘 높이 솟구쳤다. 뒤쳐 산 위에서 총소리, 돌격소리가 터져올랐다. 놈들은 황급히 산 위에 대고 총을 망탕 쏘았다. 이윽고 산 위의 총소리도 묻고 지뢰가 터질 때 솟아오른 연기와 먼지도 사라졌다. 놈들은 그때야 유격대나 민병들의 습격이 왔다는 것을 알았으나 벼랑 밑이라 추격할 수도 없었다. 공강자는 식은 땀을 훔치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5: 아이고, 정말 하짜짜했구나. 내가 미리 경계하고 맨 나중에 걷기가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0: 그는 앞에서 떠들썩거리는 소리를 듣고 걸어 나갔다. 지뢰에 모리가 절반 날아나고 다리마저 한짝이 온데간데 없어진 왕류수가 길가에 늘어져 있었다. 공강자의 얼굴에는 안도의 웃음이 한올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외놈 중대장이 꽥꽥거리는 소리를 듣자 대뜸 푸르팅팅해서 괴륵은 놈들을 밥통들이라고 욕하며 빨리 앞에서 길을 개척하라고 명령하였다. 왕관장에 돌아오는 길에서 열댓 명의 괴륵군이 도망쳐버렸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지나친 피곤으로 하여 경각성을 너무나도 늦추고 있었다. 놈들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도 그들은 깊은 잠에 푹 골아떨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났다.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아이들을 불러 깨운 후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마을에는 곳곳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비명소리, 정소리였다. 어머니는 가슴이 덜컥하여 다급하게 물었다.
1: 누구야?
5: 젠다, 내가 문이나 열어!
0: 문 밖에서 욕설이 날아 들어왔다. 어머니는 말뚝을 끌어다가 있는 힘껏 문을 뻗쳤다. 하지만 얇은 문짝은 문틀 채로 넘어가 버렸다. 놈들 셋이 우르르 뛰어들었다. 앞에 선 놈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5: 이 망할 늑다리가 달아나? 이제 어디로 달아나나 보자. 그래가! 가라!
0: 그 놈은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괴력은 한 놈이 어머니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괴력은 놈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끝내 대문 밖에 끌려 나갔다. 골목 오기에 왔을 때였다. 공강자가 소동을 듣고 달려왔다. 어머니를 알아본 공강자는 순간 주춤하였으나 언뜻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어 급히 괴려군에게 나직이 귀띔하였다.
5: 아차, 류혀, 놓아주게. 그는 팔로군 간부의 어머니네. 우리를 보증해줄 수 있네.
0: 이 괴려군 사병은 공강자와 함께 거사하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공강자의 말을 듣고 황급히 손을 놓으며 사죄하였다.
5: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모르고.
0: 깜짝 놀란 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공강자가 다가와서 나직이 말했다.
5: 아주머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강사입니다. 저는... 이가요, 팔로군에 넘어오려고 합니다.
1: 정말이요?
5: 네, 정말이지요. 아주머니, 우리를 보송 서주십시오. 아주머니 집은 모두 팔로군...
1: 남자야, 네.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고 어서 가서...
0: 공강자는 그 괴려군에게 밖에 남아 동정을 살피라고 이르고는 어머니와 함께 급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땅땅 하고 송소리 두 방이 안에서 울려나왔다. 수연이가 옷을 방금 입었을 때 놈들이 뛰어들었다. 갓난 애가 응아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이는 베개 밑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재빨리 총알을 채운 다음 다가드는 놈에게 연속 두 방을 쏘았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공강자가 들은 총소리였다. 한 놈이 악소리와 함께 두 팔을 쩍 벌리고 바닥에 번듯이 넘어졌다. 바로 이때 수자는 동쪽 칸에서 앞장서 들어오던 그놈의 총을 잡고 결사적으로 물고 뜯으며 뒹굴고 있었다. 덕견이가 옆에서 보고 급히 구두루에서 가위를 차서 들고 뛰어내려왔다. 하지만 나으린 그는 어떻게 손 써야 할지를 몰랐다. 수자가 다급히 소리쳤다.
3: 어서! 어서 빨리! 덕견아! 이놈의 눈가를 찔러라!
0: 덕견이는 그놈의 한쪽 눈을 가위로 쿡 찔렀다. 그놈은 너무나도 아픈 김에 한쪽 발을 들어 덕견이를 냅다 찼다. 덕견이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수연이가 구들에서 뛰어내려 그놈에게 다가섰다. 그러나 동생들을 다칠까봐 총은 쏠 수 없었다. 갓 몸을 푼 그는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나는지 와락 달려들어 그놈의 총을 빼앗아 내었다. 놈은 몸을 빼며 도망치려고 하였다. 하지만 뜻밖에도 정신을 차린 덕견이가 땅에 누운 채 그놈의 발목을 꼭 부둥켜 안고 악을 쓰고 놓지 않았다. 바로 그놈이 주먹을 휘둘러 덕견이를 치려고 할 때 수연이가 방금 빼앗은 총을 꼬나잡고 그놈의 뒷잔등을 찔렀다. 총창 끝이 그놈의 앞가슴을 뚫고 나왔다. 수연이는 동생들에게 문 뒤에 숨어서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1: 수연아, 쏘지 마라, 나다.
0: 갑자기 어머니의 말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어머니가 공강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수연이는 깜짝 놀라 또 총을 쏘려 하였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당기며 말했다.
1: 가만히 있거라. 이엔 강자다. 날 구원했다. 의거했단다.
0: 공강자는 다급히 입을 열었다.
5: 수연이, 나 이거여 이쪽으로 넘어왔소.
0: 수연이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후 내쉬며 입을 열었다.
1: 그럼 됐어요. 놈들이 총소리를 듣고 올 거예요. 어서요.
5: 일 없어. 괜찮아.
0: 공강자가 말하였다.
5: 자, 지금 도착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총을 쏴대기에 어느 곳에 일이 생겼는지 가릴 수는 없어. 저 밖에 나와 함께 이거하자고 약속한 사람이 살피고 있어.
0: 뒤미처 그는 와해 주머니를 꺼내들고 수연이에게 자기를 관대히 처리하게 보증 서달라고 요구하였다. 수연이는 그에게 열렬히 환영한다고 대답을 주었다. 그들은 놈들의 시체를 끌어다가 파묻어버렸다. 어머니는 덕견이의 상처를 싸매주고 수자는 밖에 나가 망을 보았다. 수연이는 공강자와 놈들이 달려들면 처리할 방법을 의논하였다. 공강자는 의력은 두 놈을 죽인 것은 별 관계 없다고 하였다. 두 놈이 다 그의 부하로서 한 놈은 분대장이고 하나는 사병이기에 그가 얼버무려 넘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옥진이도 마을에 돌아오고 내일 또한 외놈 대대장 다츠부미 놈이 대부대를 이끌고 오므로 난처하다고 말했다. 공강자는 당장 마을을 떠나 달아나고 싶었으나 가족을 마을에서 데려내갈 방법이 없었다. 외놈들과 옥진이 그가 달아났다는 것을 아는 날에는 반드시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켜 버릴 것이다. 공강자는 주저하며 용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8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